그래서 이번 한 주 세상이 정해놓은 절망의 기본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우리의 기본 설정이 되는 말씀이지 않나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함께 필사하는 시간 갖고 있죠.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내 인생의 찬양.
2: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드라를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세해댕교에 담임하고 있는 나종관 목사입니다. 네, 올 한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그런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6년도 5월 2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광주 세해댕교회에서 제40회기 광주 광시기독교단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선출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선출되어서 올 한 해 동안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잘 섬기기를 소망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올 한 해 열심히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17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약 한 40만 성도를 대표하는 기관이 광주 기독교단협의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본래 우리 조직의 목적은 정관에 보면은 광주 광역시 복음화와 교회 연합 및 상호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원들을 소개하게 되면은 대표회장은 제가 이번에 섬기게 되었고요. 수석 부회장으로서는 한상임 목사님, 광주

수목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상임부회장은 김승원 목사님, 또 상임장로부회장은 양회정 장로님, 사무총장은 이종필 목사님, 상임총무는 정경종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총무단에 4개의 부서가 있고 교육, 문화, 선교,

이번에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자세, 늘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교단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되겠고, 또 연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교단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제 같이 섬기면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우리 모든 청취자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협의회가 섬김과 상생,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여기 사역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도록 잘 이루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광개 수간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 2027년도가 되겠습니다는 부활전 연합예배 이제 흥황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참석해서 흥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있어 찬양이란 삶의 이로와 평안, 희망과 소망을 주는 능력의 온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그 많은 찬양 속에서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연약할 때에 또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또 낙심이 될 때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는, 아마 찬양은 나의 삶 속에서 목회 사역에 만병 통치약이라 하는 그 정도의 큰 유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찬양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은 헌신과 봉사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요, 많은 가사 내용 중에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만 가지보다 더 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 그 은혜에 봉사하는,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헌신과 다짐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좀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찬양을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일대 신앙이어서 신앙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유교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이제 군대, 1975년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유베포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어서 이제 그때 5월 달에 가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논산 훈련소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이제 신학을 가게 되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34년 제가 신학을 다니면서 1980년도에 신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노안 서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7년 동안 섬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님 계신 그 교회죠.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로 한 7년 이렇게 섬기게 되고 97년도에 이제 세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세대 교회에서만 거의 한 30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45년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세대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삶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러한 교회 또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의 의미로 같이 개척을 해서 은혜 가운데 부흥함이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세대인 교회는 본래 그 세대이란 금이는 에덴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대인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세대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그 뜻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내가 삶이나 목회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극복을 하고, 또 이제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과 맺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 그런 기도 가운데서 자연히 또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통해서 그 마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러한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인도와 보호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인데, 여기에 가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이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칠흑같이 어두움이 내 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케 하시는 이러한 찬송의 가사인데, 목회사역이나 인생사역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힘있는 찬송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남 일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를 먼저 소개하면은요,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저희 가정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희 형님이 이제 유베프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다니시면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저희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또 6남매 식구인데 저희 주위에는 교회 담임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기도 제목이 저희 아내 될 그쪽에 처가 쪽의 식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좀 가정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5대째 신앙을 갖는 그러한 아내였고요. 또 집안이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또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장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오빠도 목사고, 하여튼 온통 그 집안은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또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이남 일녀의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름까지 제가 지었어요. 첫째를 낳으면은 이름을 모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인물로 쓰기를 바래서 이름을 나 모세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서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름을 나 바울로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딸을 주시면은 나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은 은혜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나 은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남 일녀의 자녀를 주어서, 큰아들은 지금 나 모세. 그래서 본래 처음 계획은 전대 물리대를 졸업을 해서 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국가적인 일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CCC에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종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목회자로 그렇게 지금 목회자로서 봉사하고 있고 나 바울은 그대로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나모세 목사는 지금 이제 광주 계좌식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나바울 목사는 대전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우리 나은혜는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 목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를 했는데 힘들고 어려움은 이러한 복음의 또 믿음의 사역 속에서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회자로 세움받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은혜는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러한 또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쪽에 개발을 하고 또 찬양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을 섬기고 또 작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자기의 재능을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자녀들이 또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늘 고맙고 감사하죠. 특히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 자라기 때문에 이 목회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새해된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숨은 섬김과 봉사, 헌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저희 목회 사역에도 그러한 섬김이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고마움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찬양은요 435장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여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그 가사 가운데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은 그것으로서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리고 저 천국문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이 되고 아주 든든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 속에 큰 위로와 힘을 받는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의 남은 시간은 첫째는 이제 이번에 제 40회기 광교협 대표장으로 선출되어서 내년 5월 말까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앞으로의 이제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세전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지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애쓰셨는데 귀한 사역을 남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기독교단 협의회 제가 대표로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에 있는 1750개 교회 또 이제 40만 성도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교단 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임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번에 잘 섬겨서 40여 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으니까 이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번에 제가 40회기 광주 기독교단 협의회 대표장으로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번에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고문 목사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이러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 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40회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또 부족한 총 이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이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저의 목회 사역에서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광주 광역시 기독교단 협의회 대표장으로서 섬기는 이 사역도 마지막 사역에서 섬기는 그런

0: 아주 귀한 그런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번 사역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이신 나종감 목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삶에 깊이 새겨진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은혜와 소망으로 전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C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뜨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7220님 오셨고요. 1806님 반갑습니다. 1459님 또 5503님, 5950님, 5226님 반갑습니다. 9918님 오셨고요. 1100님 또 0691님도 오셨어요. 1667님 또 쭉 올라가서 2061님, 7356님, 9992님 오늘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1302님도 오셨고 7356님도 오셨어요. 또 9986님, 6065님, 9140님, 8609님, 9507님, 4295님, 1014님, 7238님, 3673님, 1009님, 7978님도 오셨고요. 9898님 오셨습니다. 6481님 반갑습니다. 9898님도 오셨고요. 더위 가운데 바람의 손길 가득하게 하소서,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신 8918님, 7511님 반갑습니다. 4641님, 8238님, 2042님 반갑습니다. 9986님도 반갑고요. 9986님 예, 하트 표시까지 해주셨네요. 5073님, 또 0296님께서도, 3781님, 9913님도 반갑습니다. 5226님은 월요일은 몸이 살짝 피곤한데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의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와, 어쩜 이런 표현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시고요. 사랑의 뜨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민국

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된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 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 이어집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이제 찬송가 필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은 작사자 다니엘 휘틀의 실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휘틀은 미국 남북전쟁 중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큰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입대할 때 챙겨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쉽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소년병이 기도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휘틀은 자신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에 주저했지만 결국 그 소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소녀는 평안히 숨을 거두었고 휘틀 역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평안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왜 그 순간 은혜가 임했는지, 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지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입니다. 우리말 첫 구절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 반복되는 핵심 고백은 I know not,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입니다. 한국 가사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펼쳐 보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송에서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 믿음의 신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시간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후렴에 이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매 절마다 계속되던 I know not, 나는 모릅니다가 후렴에 이르러서는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많은 것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음악 안에서도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는데요. 노래 첫 부분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이 고백이 낮은 음으로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질문을 하나하나씩 꺼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렴에 내가 믿고 이 부분에 이르면 음악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선율은 한 옥타브 위로 도약되고 호흡은 크게 열리고 고백은 속삭임에서 선포로 바뀝니다. 음악학자 로버트 해트는 이 후렴의 도약을 하나의 음악적 몸짓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고개 숙인 영혼이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몸짓, 무지와 불안의 자리에서 신뢰와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는 몸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저 또한 성악가로서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바로 그 움직임을 느낍니다. 내가 믿고를 부르는 순간 호흡이 충만해지고 몸이 바로 서며 온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 열립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가사로만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악 자체가 I know not, 나는 모릅니다에서 그러나 나는 압니다로 건너가는 영적 여정을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모름에서 알므로, 질문에서 신뢰로, 인간의 한계에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난 알 수 없도다 이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일, 이해되지 않는 고난,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이 부분을 쓰실 때에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다시 붙들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많은 삶 속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사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박성은의 꽃들도 두 손 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찬송가 필사하시면서 받는 은혜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0153님, 6일차 찬송가 필사를 하면서 이 작사자의 비극적인 사연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눈시울 적시고 뜨겁게 감동받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연이 모여서 글로 곡으로 붙여진 찬송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5226님은 찬송가 필사하면서 느꼈던 저의 감정이 정자영 교수님의 해설과 같아서 깊이 공감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사랑했더란 마지막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심삼종의 색소폰 연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절하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2: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 함께 읽습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소망지기들의 고백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2: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1: 선포된 말씀은
2: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 말씀이
2: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1: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춘지에서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한 경영권, 우리나라의 삼성만 해도 한 항상 50위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 500대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에는 기아나 현대도 다 뭐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경영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UN의 정치적인 통제권 플러스 1이 더 있어요. 무제한의 어떤 부. 자,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누군가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제안을 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어려운 것 아니고 딱 한번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 한번 숙이는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세상을 다 준다는데 뭐 100번이라도 숙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마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공생애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셨던 장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마 기억에 남는 가슴에 새겨진 장면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가장 강력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장면은 아무도 없는 높은 산에서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단 한마디로 거절하신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단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철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걸었던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보여줬던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시대에 세계를 점령했던 것은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슈퍼파워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포지션이 그때 당시 로마였어요. 로마의 군대로 대변되는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가 군대라면 경제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의 풍요로 상징되는 자본, 페르시아의 화려함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문화, 뭐 지금으로 치자면 워싱턴의 정치 권력,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아마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누가 준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상하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사단이 왜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님이라고 표현했다면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찬탈된 권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단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어떤 권력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잠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이 세상의 지배권을 사단이 갖고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왜 항상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외치는 거죠? 마라나타의 신앙을 외치는 겁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를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해요. 그렇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까무라칠 일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 이런 영화들 나오지만 분위기가 어때요? 야, 심판의 날이 되면 모두가 망하는구나.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는데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왜? 그 심판의 날이 사단의 지배가 멈추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 있죠, 차, 자동차. 그 차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에 보면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동차 등록증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차가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자동차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대한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차 키를 누가? 사단이 훔친 거예요. 운전대에 사단이 앉아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이 위험하게 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이 지금 자기가 훔친 차를 운전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운전대를 너에게 넘겨줄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니, 방법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도둑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운전을 하면 이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사단에게 절 한번 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단이 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은 세상을 예수님에게 거래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예배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단의 제안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뼈가 부러진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다시 뼈를 붙게 하는 수술을 진행하려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약장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수술 중에는요, 당신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주는 이거 강력한 진통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아도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강력한 진통제를 쓰면 통증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통증은 사라졌을지라도 부러진 뼈는 다시 붙지를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부러진 관계를 십자가로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수술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 수술을 막으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뭐 협상이 없어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요. 그냥 단칼에 잘라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하지 않는 것,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는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신 그 자체가 실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겠죠. 자,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사람이 선다? 그러면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코네오입니다. 이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주권과 충성이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세상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한 번의 절은요. 설날 세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프로스코네오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온몸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는요, 흔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 드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물을 올려 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배를 보세요. 산 위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거든요. 그저 세상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행위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무엇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제안을 거절한 순간,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순간, 그것은 십자가를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오늘 절만 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사단이 내민 세상의 왕관을 포기하셨습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기의 묵록이 예수님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가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로도 증명되기도 하지만 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무엇을 포기하고 사는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쳐낸 나의 거절의 묵록, 내 신앙의 신념을 위해 감수한 손해의 묵록,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입에 풀칠하기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신념을 위해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민낯이자 바로 진짜 예배의 묵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모셔야 되는 시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십자가는 내 삶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묵록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내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가짜 예배가 되느냐를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0: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뭐 이 세상 살 동안 계속 손해만 보고 계속 포기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이러므로
0: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지금 있거든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에 프로스코네오가 있어요, 없어요? 프로스코네오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 프로스코네오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프로스코네오를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어요. 너 나한테 절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거절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더 낮아지셨고 포기하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프로스코네오,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관을 포기하셨더니 만물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진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당장의 지름길을 거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던 그 주님,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던졌던 그 아니오가 가장 위대한 세상을 구원하는 예스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이 모두 끝났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어딘가 세상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프로스코네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편한 방법이 보일 때, 조금만 타협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을 때, 아무도 모르게 누가 나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잠깐 세상과 타협해볼까? 고개 잠깐 숙여볼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잠깐 멈춰서시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프로스코네오 하고 있는가? 무엇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쉬운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하심이 결국 가장 위대한 예수가 되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예배도 세상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는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의 예배가 곧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를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거나 내 기준을 앞세울 때가 있지만 내가 먼저 겸손하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한 소망을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한 몸된 공동체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해서 기도할 건데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가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또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첫 번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할 때 무더위보다 더 큰 사랑, 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

0: 합니다. 나의 신앙, 내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웃을 볼 수 있는 눈,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식하며 참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 허리가 안 좋습니다.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대학병원에서 검사 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건강과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남편 최정식 성도님 함께 부부로 인연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나이도 많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허리가 좋지 않아 수술을 앞두고 오늘 대학병원에서 검사 후에 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익명의 성도님의 남편 우리 최정식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노년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남은 노년의 삶이 주가 주신 은혜로 복된 장막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년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익명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최정식 성도님을 붙잡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이 이전보다 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307번님. 제 여동생이 담낭암으로 항암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항암으로 인해 눈이 실명될 위기에 있다고 해서 눈 유리체 수술을 했는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암도 힘드셨을 텐데 또 눈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치료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1: 아멘.
0: 8307번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동생의 담낭암 항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못 바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께서 우리 8307번님의 여동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항암 치료 과정도 힘든데 그 후유증으로 실명위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 유리체 수술까지 했는데 어루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8307번님의 여동생의 담낭암도 치료해 주시고
1: 아멘.
0: 눈도 정상으로 돌아와 남은 날 남은 인생은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소서. 8307번님을 지켜주시고
1: 아멘.
0: 여동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는 가 가정되게 역사하여

0: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8307 볼륨도 영광 받으시고 그 여동생이 모든 질병이 떠났다고 간증하며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중요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특허 인증 작업 중에 있는데 수월하고 순적하게 인증 절차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익명의 성도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실감하며 주께 엎드립니다. 회사에 중요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는데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기술의 문제 지혜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업그레이드 잘 마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사가 잘 경영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업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특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작업하고 있는데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필요 서류 제때 잘 갖춰서 특허 인증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앞날 되도록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익명의 성도님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아 하나님.

0: 아멘.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의 곡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시간 되실 때 함께 필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기도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잊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와 또 다짐의 기도 제목인데요.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좋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발령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 주셔서 업무 잘 감당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좋은 사람으로 직장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중보 기도하는 이웃이 있었고 광주 극동방송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익명의 성도님이 다짐하는 것처럼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께서 좋은 직장으로 또 좋은 장소로 발령나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4540번님, 지난주에 중보기도해 주셔서 아들의 간수치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당뇨병 환자셔서요.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연로하신 86

육수의 엄마가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당뇨병 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약 드시고 관리 잘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당뇨병 또 신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540번님의 또 감사기도 제목과 또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간 수치 결과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4540부님의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후에 주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1: 아멘.
0: 4540부님의 친정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4540번님 어머니를 붙잡아 주시고,
1: 아멘.
0: 당뇨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1: 아멘.
0: 신장의 기능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우리 4540번님 어머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인생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앞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중에 남은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4540부님을 통해 가정이 복음화되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참된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306번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사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10시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질병휴직에서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교장 선생님, 교과 선생님의 마음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306번님의 상황과 처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630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 현장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어서 질병 휴직을 공무상 병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 주 10시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파 휴직을 앞두고 공무상 병가 신청을 하는 이 과정,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여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시련도 두려움도 극복해내고 좋은 교사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여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 이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차에서 병상에서 집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소망과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것들 응답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늘 아버지 찬양하며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된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있는 그곳에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마음으로 기도하는 광주극동방송 애청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며 더 힘있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운전할 때도 일할 때에도 쉬는 시간에도 늘 일상에서 주를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의 일상은 감사의 기도로 축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미랄 두리학교 교모 계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에

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 말씀으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더 파라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힘과 돈,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The world said that power comes from strength, money, relationship, all these.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God tells us that the greatest power is love.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Love changes people. 사랑은 가족을 회복시킵니다. Love restores family.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Love on unit the church.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Love transforms the world through God's power. 그러므로 사랑은 첫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Love is patient. 오래 참는다는 건 단순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Patience is not modest waiting.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It is love that refuses to give up.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오래 참으셨던 분입니다. God is patient and also recognizes.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Even when we walked away from God, God waited for us.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Jesus patiently endured the weaknesses of his disciples until the end. 그러므로 참는 사람은

관계를 살립니다. Patience, love, restore relationships.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oday God calls us to practice patience, love. Practice love.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Love is gentle.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보여주는 부드러움입니다. Kindness is not weakness. It is strength expressed gently.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언제나 온유하셨던 분이십니다. Jesus possessed all power and he was all kind. 온유한 말 한마디는 상처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Unkind words can heal the wounded heart. 온유한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힘입니다. Kind actions reveal God's love to others. 사랑의 능력은 부드러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love is revealed through gentleness.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envy or boast or rival proud. 우리는 엠비라는 사과를 다 먹어봤을 겁니다. 참 맛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먹어보니 맛 그대로 진짜 시기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엠비, 시기는 쓰리고 아프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엠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은 Love seek God's glory.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을 구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God gives great grace to the humble.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proud.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 힘도 아닌 아무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humility,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Humility recognizes that everything comes from God's grace. Humility, 겸손한 사람은 everything comes from God's grace.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줬다고 믿습니다. My power, 내 힘과 my money, my jobs, my authority, my house, my family. All from God. 하나님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이 무조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Love is not rude.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힘입니다. Love treat other with respect. 말과 행동 속에서 예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It does not lose courtesy in words and action. 우리의 작은 친절이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Humorous act of kindness reveals great love. 예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존중이 있었음도 기억하십시오. Jesus always showed respect throughout his love.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Love is not self-seeking.

0: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높이는 것,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I'll think of God first. 우리는 매일 입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Put God first.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 God centrism,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There is no true love without sacrifice.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sacrifice, 희생하셨습니다. He died on the cross.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Just as God remembers our sins and mercies, we should forgive others.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Love is just raise the truth. 진정한 사랑으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또한 말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듯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Love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Love continues to believe. 사랑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Love never lose hope. 세상에 말하죠. 작은 희망만 있어도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 그 사랑이 나를 향한다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다는 것. 그것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This is the love of God.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능력입니다. This love has the power of transforming our lives.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친절하며 용서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Let us love, let us live with passion, kind ways, forgiveness, love for truth, and perseverance.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와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Then God will restore our families, our church, and our life. 예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향기가 되어 모두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가 희생하고 또한 섬겨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교회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장로교단의 연합과 개혁신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어제 인천 청운교회에서 26개 회원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코람데오 정신을 바탕으로 교계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202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대표단은 대회와 더불어 교계와 사회 각 영역에서 헌신해온 목회자와 교수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재정적 불안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경제인식 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기독교인은 73%로 전체 평균인 68%를 웃돌았고, 경제 변화로 삶의 안정성이 약해졌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도들의 주식 참여율은 48%에 그쳐 기독교인들이 시장 변화 속에서 더 심각한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그동안 돈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 밖으로 밀어두면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자랑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1년 역사

사를 최초로 집대성하는 한국기독교 총감 발행을 위한 기도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기도대성회는 지난 10일 개막해 사흘간 이어졌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총감의 성공적인 편찬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총감 발행 사업은 한영훈 서울 한영대 총장이 직접 기획해 추진 중이며 국내 주요 교단의 역사와 성과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해외 한인 이민교회의 발전사까지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편찬위원회 측은 최근 기독교 신문사로부터 방대한 교계 역사 자료를 기증받아 편찬 작업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생명을 나누고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가족지킴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584만 8천 원의 성금을 모으고 최근 전국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에게 건강식품과 감사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생후 5개월 만에 2명의 환아를 살리고 떠난 승준이의 사연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67건의 자발적인 대중기부가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증인 유가족들은 무더운 장마철에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기증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남해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더 쉬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복잡한 삶 속에서 죄의 짐과 억압의 고통에 짓눌려 피곤함과 탈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쫓기듯 살아가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깊은 쉼을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깊고 따뜻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품으로 나오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직접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서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이 피곤함과 억압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내 힘으로 그 원인을 다 알아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며 쉼을 가장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갈망하는 깊고 영원한 쉼은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에 쉼을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깊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하나님, 저는 지금 딱 이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까지도 제 안에 늘 이렇게 감사와 충만. 아, 하나님께 뭘 더 드릴까? 내 가진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0: 그런 감사가 그 뒤로부터는 더 흘러 넘치고 지금도 너무 좋아요.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조현주 집사님을 만납니다. 조 집사님을 찾아오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허물어 주셨던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경들이.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에 교통사고 나고 이직 준비를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모르겠어. 제 안에 정말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셔서 아, 하늘에서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게 아닌데도 이 작은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뭐 물질, 자녀, 뭐 내 건강 여러 가지 내 상황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가
1: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는 조현주 집사님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0: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이직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근무자를 뽑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5월 말에 그곳에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아, 안 되나 보다 조금 좌절 아닌 좌절을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6월 4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6월 4일인가 5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면접을 보자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아 7월 1일부터 근무인데 뭐 전화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 정말 그냥 면접 잘 보고 올게요. 그 대신 면접 볼 때 제 옆에 계세요. 제 옆에 와 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고 면접 갈게요 라고 했는데 6월 5일에 면접 간 곳이 그냥 바로 7월 1일부터 근무자를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분들이 네 분이 면접을 봤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거는 어떤 내 이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그 면접관들의 마음 속에 네 분의 마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신 것 같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1: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펼쳐 보여주실까요?
0: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주일을 지내고 됐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일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요일날 가는 길에 미랄 헌금 그 극동방송 70주년 미랄 헌금 방송을 라이브로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계속 벅차오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 혹시 이걸까 미랄 헌금일까 내가 극동방송 정파 선교사를 정말 하면서도 사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번 커피 먹는 금액으로 정말 작게 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1: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 선교의 동역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0: 근데 그때 미라 헌금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감동을 계속 느끼고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끝날 때쯤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이제 마무리될 쯤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미랄이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관원 목사님이신가 미랄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우연에 일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미랄 헌금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미랄 찬양이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위해서 더 나은 열방을 위해서 주님 써주세요. 이 금액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지금 딱 이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렸는데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까지도 제 안에 늘 이렇게 감사와 충만 아, 하나님께 뭘 더 드릴까 내 가진 것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런 감사가 그 뒤로부터는 더 흘러넘치고 지금도 너무

0: 사랑하는 아빠, 엄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8년 동안 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엄마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웠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선명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이 본이 되어 주시고 현주야,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남아있을 거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마음 표현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표현할게요. 건강하시고 저도 엄마, 아빠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따라가는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현주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0: 저희 지인의 시아버지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후유증 없이, 그리고 혹시라도 후유증이 있다면 정말 최소화돼서 일어나시고 회복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그 가정이, 우리 유혜정 저희 지인 가정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희 지인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믿음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꼭 나누고 싶어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조현주 집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지난주부터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오해피데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 배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제 지연 PD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 주 동안씩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 거고요. 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또 조선 팔도 이런 말 아시죠? 원래 우리 한반도 남북한은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팔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도로 나뉘기도 했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3개 도가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를 따라서 또 대칭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13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영토가 북한 지역, 한반도 북쪽이다라고 한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영토는 이제 북쪽이다.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 다른 나라다라고 해버린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나라를 그려보라 하면 남쪽만 그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할 북녘의 땅, 또 한반도 북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아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땅이야 뭐 나뉘고 갈라졌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민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 통일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여러분 계신 지역 저는 우리 조선팔도 가운데 또는 어느 도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굽니다. 여러분 소개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출석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예, 서머 스페셜 두 번째 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접속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지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함께 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북한에는 어느 지역이 있구나, 어떤 땅이 있구나,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OFP데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한두 가지는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첫 찬양 어린이 합창단 찬양으로 전해드린 김에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서 함께하고 있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전국의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 단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 또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는 그런 찬양의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8월 13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8월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죠? 기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통일을 꿈꾸는 시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특별히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2시를 기해서 경기도 가평과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웃의 안전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 이 무더위,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야외활동하실 때는 이런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활동이 금지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늘에 계시고 가급적이면 바깥활동 좀 자제하시면서 그늘에서 시원한 곳에서 저희 극동방송 함께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의 도시 포항에서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뭐 40도 가까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0691 성도님 분당 서현에서 오늘도 많이 덥고 습하네요. 목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의정부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폭염 속에서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1113 성도님 복음 통일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평택이에요. 너무나도 더운데 이 또한 감사해야겠죠 하셨는데 또 겨울이 되면 이 더운 날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이 또한 오늘도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 남양주에서도 서귀포에서도 또 고흥에서도 전남 무안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출첵 안 남기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자, 신청 찬양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저희가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여러분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얼른 남겨주세요. 문자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 두 뼘씩만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볼까요? 자, 오늘도 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문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북한 알아가기 통일을 배워가는 것에 열심을 내주셨어요. 자, 오늘도 지치지 말고 준비되셨습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오늘 총 두 문제 드릴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돼요.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그 북한의 행정구역, 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문제. 북한의 해방 이후에 생긴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나 뭐 조선시대 때는 없던 행정구역 지명이 있어요. 바로 양강도라는 도와 자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는 저기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평안도, 또 이쪽 옆으로는 함경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두 도가 북한에 새로 생긴 도인데요. 이 도는 남쪽에 13개 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북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새롭게 만든 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양강도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지명은 도 양쪽에 두 강이 있다라고 해서 양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에서 말하는 양강도에서 양강을 뜻하는 두 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자,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입니다. 양강도는 이 지명은 양쪽에 강이 두 개가 있다. 강이 양쪽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강도인데 이 두 강이 아닌 것을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1번은 압록강, 2번은 두만강, 3번은 대동강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실 때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려요.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대동강인데요. 양강도라는 북한에 새로 생긴 도 지명을 뜻하는 양강, 두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0: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예, 피아오십의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자, 지금 시각 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답이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그죠? 그리고 대동강이었습니다. 양강도라는 도가 행정구역이 북한에 새로 생겼는데 양쪽에 강이 있어서 양강도래요. 그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 대동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셨는데 맞아요. 지도 보면 우리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백두산의 기점으로 왼쪽에는 서해로 압록강이 흐르고요. 또 오른쪽에는 동해로 두만강이 흐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대동강입니다. 3번. 대동강은 그럼 무슨 강이냐?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평양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1: 알고 계시죠?
0: 오늘도 찬양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정답 3번입니다. 2409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의정부예요.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압록강 틀리셨어요. 야,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하셨는데 좀 이렇게 손부채라도 하시고 시원한 물도 좀 드시고 하세요. 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통일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 0684 성탄이 이 방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저를 아는 분, 제 방송을 아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북한 주민들도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서 남깁니다. 4316님 그리고 광주에서 듣고 있어요. 4728님 정답 대동강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첫 번째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맞아 통일 배우기 오늘의 상식 퀴즈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조선팔도였잖아요. 뭐 황해도, 경기도, 또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된 도가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지명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도가 있습니다. 유일해요. 자, 대한민국 이 남쪽에도 이 지명이 있고 북한에도 이 지명이 있는 같은 명칭의 도를 갖는, 원래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분단돼 있는 이 도는 어디일까요? 이거 주관식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맞히실 수 있겠지만 보기 드립니다. 자,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보기도 안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뭐 이거요 하셨는데 누구라고나 안 알려드려야지. 자, 분단된 도예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우리 민족을 또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듯 이 도만큼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명이 우리 남해도 있고 북한에도 있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또 바다를 보기 위해서 충청도도 많이 가시지만 여기도 많이 가세요. 강릉이나 뭐 속초, 양양 이런 곳이 있는 곳, 여기 그리고 금강산도 이 도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의 이도예요. 자, 1번은 분단된 도는 어디일까 맞히시는 겁니다. 1번이 강원도, 2번이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현석주 이계영의 음성으로 빠른 곡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OFDA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더 품어보는 그런 시간들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통일 상식들 매일 두 문제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명칭이 같은 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강원도였습니다.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지도를 펴보면 남쪽에도 북한, 강원도가 있고 또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우리의 강원도가 강원남도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참 설레고 그렇지요. 하나 될 그날은 한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성도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프로 감사해요 하시면서 3094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여름휴가 강원도로 갈 계획입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가셔서 이왕이면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가시고 북한 땅 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하시면 우리 강원극동방송 속초에 있으니까 들러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답장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754님,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들으며 강원도 가는 중이시래요. 아이들이 정답! 강원도! 라고 외치네요 하셨는데, 충전의 시간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또 시간 되실 때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303 성도님은 친정아버지가 강원도 평강이 고향이라고 또 그리워만 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아쉽기만 한 곳이에요 하셨는데, 이 분단된 도가 하나 되듯 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오늘 행정 지역을 가지고 문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통일 이후를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13개 극동방송과 함께 북한의 13개 행정구역의 각 중심지에 극동방송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강도와 자강도에도 극동방송이 세워져야겠지요. 그래서 각 지사별로 매칭해서 기도로 심고 있거든요. 복음 통일에 될 그날, 그리고 진짜 하나가 돼서 북한 땅에 극동방송이 각 지역 13군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함께하니까 어떠세요? 예, 통일에 대한 또 북한 땅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더 깊어지셨을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는 저 혼자 하니까 그래도 조금 허전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통일의 배움도 알아가시고 마음도 더 크게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11.50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은 작사자 다니엘 휘틀의 실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휘틀은 미국 남북전쟁 중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큰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입대할 때 챙겨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쉽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소년병이 기도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휘틀은 자신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에 주저했지만 결국 그 소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소년은 평안히 숨을 거두었고 휘틀 역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평안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왜 그 순간 은혜가 임했는지 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지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입니다. 우리말 첫 구절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 반복되는 핵심 고백은 I know not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입니다. 한국 가사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펼쳐 보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송에서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 믿음의 신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시간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후렴에 이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매 절마다 계속되던 I know not, 나는 모릅니다가 후렴에 이르러서는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많은 것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음악 안에서도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는데요. 노래 첫 부분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이 고백이 낮은 음으로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질문을 하나하나씩 꺼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렴에 내가 믿고 이 부분에 이르면 음악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선율은 한 옥타브 위로 도약되고 호흡은 크게 열리고 고백은 속삭임에서 선포로 바뀝니다. 음악학자 로버트 해트는 이 후렴의 도약을 하나의 음악적 몸짓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고개 숙인 영혼이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몸짓, 무지와 불안의 자리에서 신뢰와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는 몸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저 또한 성악가로서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바로 그 움직임을 느낍니다. 내가 믿고를 부르는 순간 호흡이 충만해지고 몸이 바로 서며 온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 열립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가사로만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악 자체가 I know not, 나는 모릅니다에서 그러나 나는 압니다로 건너가는 영적 여정을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모름에서 알므로, 질문에서 신뢰.

0: 대로 인간의 한계에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난 알 수 없도다 이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일, 이해되지 않는 고난,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이 부분을 쓰실 때에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다시 붙들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많은 삶 속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사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사람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 미루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일을 소개할게요. 첫째가 빚을 갚는 일입니다. 사랑의 빚이 많죠. 누군가 나에게 지어준 미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는 그런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으로 관계가 멀어졌을 때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말 안 해도 내 맘 다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미룬다면 정작 사랑을 고백할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일, 후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 속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힘이 없어서 지쳐가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귀로 듣듯이 생생하게 다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귀를 갖고 계시는 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입을 닫을 수 없다. 다른 모든 무기는 아무 쓸모없을지라도 기도만은 언제나 더욱 쓸모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원수라도 이 총을 꺾을 수는 없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빛나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유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요미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어요? 자, 어제 오늘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뜨거운 날씨,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날도 덥고 푹푹 찌는데요, 우리 오늘 도전 찬양 해볼까요?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 제가 바로바로 사전 섭외 없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이어서 노래를 조금만 부르게 되면 선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상대방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딩동댕이에요. 그러면 선물 받는 겁니다.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자, 샵 1069.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전하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앞소절 찬양 복음성가도 되고 찬송가도 될 텐데 살짝 부르면요, 이어서 부르는 게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이제 곡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참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정차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만 보내셔도 좋고, 운전하는 분 빼고 도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샵 1069 도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이어 부르면은 선물인 거예요. 이어 부르면은. 자, 도전. 일단은 먼저 아주 빠르게 보내신 분에게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이 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곡을. 자, 이분에게 도전. 잠깐만요. 벌써 도전 많이 주시네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두 글자 주시면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38 신호 갑니다. 거의 쉬운 문제로 해요. 쉬운 찬양으로 제가 합니다.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7238번님 도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일반 전화로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자, 다시. 8580번님께 전화합니다. 8580번님.
1: 여보세요?

0: 할렐루야! 정답!
1: 감사합니다!
0: 혹시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에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요.
0: 남편 운전하고 조수석에 있고요.
1: 네!
0: 라디오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1: 네네.
0: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0: 예.
1: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선풍기 사러 가고 있어요?
1: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0: 선풍기 사서?
1: 되고요.
0: 선풍기 네.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여기 인천.
0: 예.
1: 서창동입니다.
0: 인천 서창동에서.
1: 네. 아,
0: 많이 덥죠, 지금?
1: 너무 더워.
0: 너무 더워, 너무 더워.
1: 네.
0: 선풍기 좋은 거 사셨어요?
1: 네, 네. 아주 업소용으로 큰 거 샀어요.
0: 업소용으로.
1: 네네.
0: 아, 뭐 업소 하세요? 혹시 그런.
1: 아니에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집에다가 큰 거 하나 네. 두자.
1: 네네.
0: 평소에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들으세요?
1: 아유, 엄청 잘 듣죠.
0: 엄청 잘 들어요?
1: 네네.
0: 인천 지역이 보니까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아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0: 그니까요. 빨간색 스티커도 네. 제가 많이 봤는데.
1: 네네.
0: 어, 교회는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아, 저는 강화 미르교회에 다니는 김임선 사모입니다.
0: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1: 네네.
0: 강화 미르교회.
1: 네네.
0: 교회는 또 강화 쪽이시군요.
1: 예, 강화에 있습니다, 교회.
0: 옆에 운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1: 네네.
0: 아, 오늘 또 어제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쉬는 날에 선풍기 사러 갔다가.
1: 네.
0: 그렇구나. 사모님, 김인선 사모님.
1: 임금님 임선.
0: 임선. 아, 임금님 네네. 임선 사모님. 네.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1: 아, 저는 맨날 제가 운전을 자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네, 극동방송 많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더 많이 청취하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성도들도 많이 네. 듣고 있어요?
1: 어, 우리 미르교, 강화에 있는 미르교회는.
0: 네.
1: 좀 나이 드신 거의 7, 8세 되신 분들이 오시셔가지고.
0: 네네.
1: 네, 뭐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핸드폰에다가 네. 극동방송 어플 그 다운로드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네.
0: 그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0: 그 TV 안 볼 때는 그 핸드폰 딱 누르기만 하면 라디오가 나오니까.
1: 그렇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네. 극동방송에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모님?
1: 없어요. 응? 처음이에요.
0: 어, 어. 없어, 처음이야. 와,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새끼라에?
1: 새끼라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던데 목사님 뭐 할까요?
0: 자, 목사님은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네.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1: 아,
0: 두부밀 담 예.
1: 저기 주얼리 할게요.
0: 주얼리.
1: 네네.
0: 아, 또 주얼리 하면 이거 목사님이 낄 틈이 없으니까
1: 네. 어,
0: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1: 아,
0: 하나.
1: 감사합니다.
0: 하나 더.
1: 소곱창 드세요 그러면.
0: 소곱창.
1: 네.
0: 알겠습니다. 주얼리하고 소곱창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아, 운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날려볼까요?
1: 아, 아, 네.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평생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0: 아멘. 와,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 미르교회 우리 김인선 네. 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풍기로 더욱더 시원한 여름 나시고요.
1: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월요일에 한번 도전 사냥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아까 사모님처럼 통화 가능하신 분들이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 문자 사이트를 보고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앞소절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주 안에 하면 거기서 있는 나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선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방학생들 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일반 전화로 갑니다. 이번에 0692번 희지율 노래 희지율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를 겁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 와우. 아니 이제 컬러링이 희지율이길래 혹시 이 곡을 알까 제가 살짝 이렇게 두려웠는데 알고 계시네요.
1: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1: 지금 평택 쪽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 평택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네네.
0: 일하시는 중에 전화를 받았나요?
1: 네네.
0: 어떻게 일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죠?
1: 아 제가 이제 배달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민물고기.
0: 민물고기 배달.
1: 네네.
0: 매운탕 뭐 이런 거요?
1: 네. 아 아니요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도소매.
0: 도소매. 아 그렇군요.
1: 예, 시장이나 음식점에 납품하는.
0: 그렇군요. 지금 잠깐 네네. 쉬는 시간이세요? 예?
1: 네네.
0: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네.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목소리만 들어서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몇 학년인지
1: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네네. 상당히 오래 들으셨네요 극동방송을.
1: 네 오래 들었습니다.
0: 어떻게 그 본인 소개 좀 가능하세요? 어디 교회 누구신지?
1: 아 저는 월산 침례교회 최성현 전도사입니다.
0: 전도사님이시구나.
1: 네.
0: 오늘따라 어떻게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1: 최성현입니다.
0: 최선형.
1: 최성현.
0: 최성현 전도사님.
1: 네네.
0: 사역을 하시면서 또 평일에는 또 일도 하시면서.
1: 네, 맞습니다.
0: 월산 침례교회.
1: 네네.
0: 아유, 그렇군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지금 혼자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1: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0: 문자를 가끔 보내셨나요? 새끼라에?
1: 네, 가끔 보내긴 했었습니다.
0: 가끔 보내긴 했었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네. 아, 저는 주얼리요.
0: 주얼리 누구 선물하게 사모님?
1: 네네.
0: 아,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다. 주얼리를 받으면 하나를 더 드리는 이 비밀 이 비밀을 갖다가. 자, 그럼 전도사님 가정에는 또 하나 더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유산균 받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예. 자, 네. 새끼라 극동방송 30년 들으셨는데 올해 70년이잖아요.
1: 네네.
0: 뭐가 좋은가요? 극동방송 또 새끼라가.
1: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이제 네.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예.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네네.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예.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감사합니다.

0: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재영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극동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제가 앞소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딱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근데 지금은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그분은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높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맞아 드릴지 이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0882번 0882번 자, 어떤 곡이 나갈지 어떤 분이 받을지 받자마자 바로 합니다. 받자마자
1: 받자마자
0: 너는
1: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할렐루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가 우리 자녀 목소리인 것 같은데.
1: 네.
0: 맞나요?
1: 네.

0: 같이 지금 자녀랑 같이 있는 거죠?
1: 네네. 안녕하세요.
0: 몇 학년이에요, 지금?
1: 3학년이요.
0: 3학년. 지금 뭐 하다가 엄마하고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1: 응? 숙제하다가요.
0: 숙제하다가 집에서?
1: 아니요, 돌봄센터에서요.
0: 돌봄센터에서? 응. 어디 있어요, 돌봄센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1: 익산이요.
0: 익산? 전라북도 익산의 돌봄센터에서? 근데 이 돌봄센터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선생님도 두나 있어요.
0: 선생님도 있고. 저기, 어머님.
2: 네네.
0: 어머님이 거기 뭐 선생님이신 거예요?
2: 아니, 여기 이제 데려다 주면서요. 예. 제가 차에서 문자 보냈거든요.
0: 아, 차에서 문자 보내고 지금 도착해서 아들이랑 같이 네네. 돌봄센터에 있는 거군요?
2: 네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랑 함께, 이게 지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양? 예?
2: 제목이, 제가 가사는 아는 제목이 잡고
0: 너는
2: 한강 너머로
0: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예. 오늘 문자 처음 주신 것 같은데? 새끼라에는?
2: 그런가요?
0: 예. 맞죠?
2: 네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본인 소개 혹시 가능합니까?
2: 지금 저기. 여기서 예. 기계 제가 얘기를 드리기가 예? 좀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예, 곤란하면은 네. 괜찮습니다. 곤란하면은.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방송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2: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0: 네네.
2: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것도 듣고. 이렇게. 네, 이동할 때 자주 들었어요.
0: 이 방송, 이 새끼라라는 네. 방송을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2: 네네.
0: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고.
2: 네네.
0: 네.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먹는 거. 아무튼.
0: 먹는 거. 옆에 우리 아들이. 먹는 거 뭘 주면 좋을까요? 응? 불러드려요? 불러드려요?
2: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우리 친구가 옆에서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2: 아니, 연어 주세요, 연어.
0: 연어? 알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활발해지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아들이?
2: 아니요.
0: 예?
2: 아니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 네. 오며 가며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한번 또 도전 한번 해주시고요. 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는.
1: 감정 넘어로.
0: 담장 넘어로 빠든 나무. 알지?
2: 네. 네,
0: 자, 야곱의 축복이 그 가정에게 가득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곡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0: 거의 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알만한 쉬운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앞소절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나 극동방송에 할 말 있다, 김인수에게 할 말 있다, 이런 분들 또 더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도전이라는 문자가 아주 넘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9113번님에게 하고 있어요. 9113번.
1: 네, 안녕하세요.
0: 대산을
1: 너무 홍곡에 가.
0: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자, 라디오 옆에 꺼주시고, 라디오.
1: 네, 껐어요. 네.
0: 어디에 누구신지 한번 밝힐 수 있나요?
1: 아, 네. 목포에 살고 있는.
0: 네.
1: 목포의 영성교회, 영성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혜숙 집사입니다.
0: 강혜숙 집사님.
1: 네.
0: 목포 무슨 교회요?
1: 영성성결교회.
0: 영성.
1: 성결교회.
0: 성결교회, 강혜숙 집사님.
1: 네.
0: 야, 우리 지금 퇴근길이라고 그럼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차 세웠습니다.
0: 차 세웠습니까?
1: 네.
0: 이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나 봐요.
1: 네.
0: 하, 퇴근 시간이 너무 좋네.
1: 네,
0: 네,
1: 사랑의 매입니다.
0: 항상 그럼 퇴근길에 새끼라 들으세요?
1: 네, 항상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극동 방송은 이렇게 애청하고 계십니까?
1: 38살 때 정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0: 38살이면 지금 저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몰라서. 예.
1: 5학년 4반이요.
0: 아니, 꼭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4학년 초반인가 뭐, 아, 얼마 안 된 나이 꽤 되셨구나 아무튼.
1: 네.
0: 와,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목포. 그러면은 목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5년 넘었 그 정도 됐는데.
1: 네.
0: 꽤 오래 목포 극동 방송을 듣고 계셨네요.
1: 네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자, 우리 방송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꼭 내가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1: 어제가
0: 네.
1: 저희 교회가요, 큰 행사가 있었어요.
0: 네.
1: 네,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저희 목사님이.
0: 네.
1: 어제 이제 추대식을 했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0: 네네.
1: 예, 네,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그 광단에서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지금도 왠지.
0: 네.
1: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0: 자,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양성택 목사님.
0: 양성택 목사님께 지금 마음의 편지 한번 보내실까요? 목사님 하면서.
1: 목사님.
0: 아, 예, 예. 자, 목사님하고.
1: 목사님, 그동안 표현은 안 하고 살았지만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 느꼈고, 또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항상 지금까지 이 길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하시고 두 분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혜숙 집사님께서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혜숙 집사님 선물.
1: 네.
0: 어떤 선물?
1: 아,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냥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0: 오늘 빨리 빨리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 빨리
1: 진행해
0: 주세요. 아, 부탁드릴게요.
1: 예? 네? 네? 그러면은 유산균을
0: 네.
1: 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유산균.
1: 네, 네.
0: 유산균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1: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은 유산균.
0: 목사님께도 유산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이렇게

0: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우리
1: 네.
0: 양성택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꼭 듣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 네.
0: 있었던 일,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꼭좀 얘기해 주십시오.
1: 네,
0: 예,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계속 우리 목포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1: 네.
0: 대산을 넘어.
1: 천국에 가도 가까운 대로 걸어가며
0: 고맙습니다.

0: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전화해서 찬양 앞수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입니다. 자, 특별히 방학이나 무교생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당첨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교회 방학생들, 학교 방학 말고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적어주시면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도 환영이고요. 자, 방학생이 지금 도전한 분이 계시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방학생 꼭 맞추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못 맞추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맞추셔야 되는데 전화 자 다시 한번요 3399번님 방학생
1: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전화고 신 분의 성함과 용건을 알려주세요
0: 자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셔서 전화한 거예요.
1: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지금까지
2: 이내 온 거
0: 그 다음은
2: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뭐 앞부분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했는데 예?
2: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계십니까? 차에?
2: 네, 차에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전하셨어요?
2: 아, 저는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0: 평택?
2: 예, 예.
0: 아까도 원래 어떤
2: 집은 아산이고요.
0: 아산인데 평택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시, 예.
2: 네, 맞습니다.
0: 원래 집은 충남 아산?
2: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몇 년 방학생이세요?
2: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0: 1년?
2: 예.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정도는 분명히 맞출 것 같더라고. 예? 혹시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
2: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5살 때부터.
0: 다섯 살 때부터.
2: 예, 그 침례로 시작해서.
0: 침례도 받고.
2: 예, 맞습니다.
0: 교회 오빠 좀 하셨어요? 교회 오빠?
2: 교회. 예, 교회에서 그 예. 집사님들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0: 예.
2: 이 아산 오기 전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네. 그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영락교회 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네. 교회 오빠.
0: 교회 오빠.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때도 생활했으면 교회 오빠 좀 하셨을 것 같아서.

0: 네, 그냥 많이 하진 않았고요.
1: 네.
0: 네.
1: 근데 어떻게 지금 1년 쉬고 계세요? 응?
0: 이사, 아니, 수원에 있을 때는 잘 저기 출석하고 했었는데.
1: 네네.
0: 여기 아산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정착을 못한 건지.
1: 아, 그래요.
0: 예.
1: 그 마음은 있겠네요, 그래도.
0: 아, 예, 마음은 예, 항상 있습니다.
1: 마음은 항상 있고, 네, 극동방송도 예. 수원 때부터 계속 들으셨고.
0: 네, 맞습니다.
1: 아.
0: 제가 운전하면서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충남 아산에 있는 집 네. 근처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를 네. 시켜드릴 테니까 네.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0: 네.
1: 약속하시죠?
0: 네, 약속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축하의 선물 미리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응? 다시 불러드릴까요?
0: 아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다 알고 있어요?
0: 아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뭐.
1: 그러면 제가 부를게요. 빠르게 부를 테니까 소곱창전골,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유산균, 고급 김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세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주얼리 하겠습니다.
1: 주얼리.
0: 네, 나중에 저기 아. 저기한테 자매한테 선물하려고.
1: 자매?
0: 예, 아직 자매가 없지만.
1: 나중에 자매라니요? 여자친구?
0: 네, 예, 생기면.
1: 아, 생기면?
0: 아, 예, 예.
1: 아직 미혼이십니까?
0: 네, 아직 미혼입니다.
1: 아니 뭐 지금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주얼리예요? 예? 그건 나중에 생기면 또 연락 또 도전하세요. 그때 드릴게요. 예. 예.
0: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 열무김치로 하겠습니다.
1: 열무김치.
0: 또 네.
1: 남자 혼자 사는데 또 열무김치와 순무김치 있어야죠 또.
0: 응?
1: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나중에 배우자 감 네. 생기면은 꼭 네. 연락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때 따끈따끈한 주얼리로 보내드릴게요.
0: 나이가 지금 많이 좀 저기 해서.
1: 아, 저기 해서. 아무튼 그래도 네.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 그죠?
0: 네. 네, 예.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0: 예.
1: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죠.
0: 네,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0: 네, 자,
1: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자, 우리 3399번님. 네. 저희가 충남 아산이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네.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0: 네.
1: 이번 주부터 가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이번 주부터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0: 네.
1: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0: 네.
1: 그래서 꼭 주얼리 받으셔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예.
0: 네.
1: 감사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0: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1: 고맙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0: 크룩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부분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사모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자 이제 방학생들 한번 연결해봤는데 방학생이 또 있네요.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 이 도전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4366번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자, 어떤 찬양으로 해볼까요? 어떤 찬양으로?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받자마자.
1: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주님의 은혜.
0: 오, 큰일 났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이고
1: 죄송해요.
0: 모든 것이
2: 응? 따라해 봐봐. 방송
1: 방송?
2: 예.
1: 안 한다.
0: 자, 자 방학생 맞나요? 여보세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0: 4366번님 방학생 맞아요?
1: 네.
0: 혹시 이 찬양 모르세요?
1: 그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0: 아우,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어가 나왔어, 그 단어가.
1: 아, 예.
0: 아 조마조마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
1: 아,
0: 알죠?
1: 네네.
0: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1: 네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아, 어디세요? 어느 지역?
1: 부산입니다.
0: 부산.
1: 네, 좌천동입니다.
0: 어, 그래요. 사천동?
1: 예. 좌천동.
0: 옆에 어디 예. 뭐 어머니 계시나 봐요?
1: 예,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0: 네네.
1: 엄마한테 들렀습니다.
0: 엄마한테
1: 집에요.
0: 갔군요.
1: 예.
0: 엄마도
1: 예.
0: 부산에 계시고.
1: 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저는 김해 있고요.
0: 김해에서 부산으로 지금 왔군요.
1: 네. 네네.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1: 제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0: 10년 좀 넘었어요.
1: 네.
0: 그렇구나. 극동 방송은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1: 아, 엄마 집에 뭐 오면 네.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구나.
1: 네네.
0: 그래서 옆에 지금 듣고 있다가 도전한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은 오면서 가면서도 우리 4366번님도 이 극동방송 좀 가끔 들으시나요?
1: 아니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할 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1: 오면, 네.
0: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극동방송을 알게 되고 들으면 되는 네. 거예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4366번님을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1: 네.
0: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위해서 네. 늘 기도하고 있을 네. 거예요. 하나님께 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맞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감사합니다.
0: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방송 네.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네.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1: 예? 네. 안 그래도 엄마 내 기도 엄마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0: 아유 안 뭐 보나마나 어머니가 네. 얼마나 지금 극동 방송 옆에 듣게 하면서.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1: 네.
0: 자, 우리 선물을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좀 골라주세요.
1: 아, 단백질하고요.
0: 네네.
1: 그러면, 단백질하고, 네, 유산균이야.
0: 엄마가 혹시 유산균?
1: 네네.
0: 엄마는 유산균.

0: 준 본인의 단백질.
1: 네.
0: 혹시 김해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1: 네.
0: 가실
1: 지금
0: 교회가
1: 가서,
0: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 이번 주에 꼭
1: 네.
0: 가기를 소망하면서
1: 아,
0: 그
1: 네.
0: 결단으로 저 따라서 한번
1: 네.
0: 기도 한번 하시죠.
1: 아,
0: 저 따라서.
1: 네.
0: 자, 어머니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네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4366번님.
1: 네.
0: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어머니에게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또 생각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 김해에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10년의 방학을 끝내시고 꼭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이제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라는 그 소문을, 소식을 꼭좀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0: 오늘 도전해
1: 고맙습니다.
0: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4366번님 가정에 꼭 임하셔서 그 마음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남성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방학을 다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결 안 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는데 다 연락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의 도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보물 퀴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끼라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0: 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9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0: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고향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은 작사자 다니엘 휘틀의 실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휘틀은 미국 남북전쟁 중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큰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입대할 때 챙겨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쉽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소년병이 기도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휘틀은 자신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에 주저했지만 결국 그 소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소년은 평안히 숨을 거두었고 휘틀 역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평안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왜 그 순간 은혜가 임했는지, 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지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입니다. 우리말 첫 구절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 반복되는 핵심 고백은 I know not,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입니다. 한국 가사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펼쳐 보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송에서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 믿음의 신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시간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후렴에 이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매 절마다 계속되던 I know not, 나는 모릅니다가 후렴에 이르러서는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많은 것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음악 안에서도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는데요. 노래 첫 부분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이 고백이 낮은 음으로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질문을 하나하나씩 꺼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렴에 내가 믿고 이 부분에 이르면 음악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선율은 한 옥타브 위로 도약되고 호흡은 크게 열리고 고백은 속삭임에서 선포로 바뀝니다. 음악학자 로버트 해트는 이 후렴의 도약을 하나의 음악적 몸짓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고개 숙인 영혼이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몸짓, 무지와 불안의 자리에서 신뢰와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는 몸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저 또한 성악가로서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바로 그 움직임을 느낍니다. 내가 믿고를 부르는 순간 호흡이 충만해지고 몸이 바로 서며 온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 열립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가사로만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악 자체가 I know not, 나는 모릅니다에서 그러나 나는 압니다로 건너가는 영적 여정을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모름에서 알므로, 질문에서 신뢰로, 인간의 한계에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난 알 수 없도다 이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일, 이해되지 않는 고난,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이 부분을 쓰실 때에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다시 붙들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많은 삶 속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0: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사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0일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0일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타남으로 사역도 감당하고 삶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먼저 그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타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했다.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오늘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요소가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인간의 그 설득시키는 논리력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5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이 말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기초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 믿음을 갖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론적, 지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복음이 진리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단지 이론적 동의나 교리적 지식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알고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수사학이 발전된 도시예요.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논리, 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겠어요. 누가 논리적으로 말하나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에 의해 귀는 커졌는데 실제적인 삶을 걸고 나가는 일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요 삶이 되기를 열망함으로 그렇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전서에서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과정이 뭔지를 잘 표현해요. 제가 네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잘게 나눠서 네 가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먼저 십자가를 통해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설명하기 전에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 원어는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고요. 통으로 쭉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을 설명하기 전에 1장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1장 18절에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가치관을 다룹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이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치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또 하나는 십자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이에요. 우선 세상은 뭘 추구하냐면 강함을 추구해요. 성공을 추구해요. 설득력과 화려함을 추구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과 지혜를 추구해요. 고린도는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세상적 가치관이 강한 곳.
고린도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좋아했고요. 수사학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즉 철학적 지혜와 사회적 영향력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분열을 찾고 있어요, 분열. 그 분열은 뭐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논리적이냐? 누가 더 뛰어나냐? 그러면서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이 파당이 열어진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아, 그 사람이 더 돈이 많아. 아, 그 사람이 더 능력 있어. 그 사람의 논리가 훨씬 옳아. 난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 그러면서 파당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교회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아직 세상적이었어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있죠? 삶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 그들의 가치관은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와서 병자도 고치고 뭐 능력도 행하더니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들은 철학적 탁월함, 논리적 아름다움, 수사학적 설득력, 이거 추구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24절 보세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소원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어떤 노력의 한계를 정말 극한대로 끌어내가지고 최대치로 끌어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나름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의식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처방이었고 유일한 능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능력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 강한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구나. 이걸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 안에 있고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한 나는 결핍하지 않고 그 주님이 함께하는 한 부족함이 없고 그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불어넣어 그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 그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약하고 실패고 수치고 내놓을 게한 개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사랑을 무너뜨리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교리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다시 배우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다시 배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배워야 돼요. 과거에는 돈이 일하고, 과거에는 권력이 일하고, 명예가 일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여겨져서 그걸 추구하고 살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 자랑거리였던 걸 내가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육체를 이해하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이 자랑거리를 여전히 자랑 삼고 그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를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은 이걸 드러내요. 이걸 자랑해요. 이걸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가치관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십자가의 가치관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자리가 어딥니까?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자리이고 직장 생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말합니다. 강해야 돼, 똑똑해야 돼, 남들보다 앞서야 돼, 더 좋은 스펙을 가져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부모들은 내 자녀가 뒤처질까봐 겁나죠.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뒤처지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와 그 방식을 붙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물어요. 뭐가 진짜 능력이냐? 정말 그게 지혜냐? 정말 그것이 성공이냐? 네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그것이 너의 명예냐? 진짜 그게 너의 멍에냐? 진짜 그게 너의 기쁨이냐? 너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너의 자부심이고 너의 미래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걸 물어요. 세상의 방식은 그걸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강함을 추구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 주님이 능력이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리면, 교회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돈을 추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을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츰차츰 뒤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얻기에 뭔가 힘쓰고 애쓰고, 직분 얻으면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뭐냐?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가치관이 가려져서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주님이라면 나는 주님 은혜 아래서 구원받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변호사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나라에 조만간 갈 거라고 믿으면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왜 따라간 줄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간 줄 아세요?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아니 변했다 할지라도 자꾸 오는 거죠. 세상에 노이즈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거 노이즈를 제거해야 돼요. 이 잡음을 제거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면 저는 찬송가 중에 참 좋은 찬양이 많아요. 이거 있죠. 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다 놔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주의 종이에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돈의 종, 명예의 종, 사람의 종.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미련해 보입니까? 멍청해 보입니까?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성령의 삶은 바로 이 가치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시다. 나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가치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요교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거기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떤지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예수 믿는 건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결국. 가치관이 변화된. 설교 듣고 몇 가지 하고 안 하고 행위의 문제에 도덕적으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십시오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변호사고 우리 주님이 나의 상급이고 주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능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산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다니까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다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겨요. 배설물로 똥어줌으로 여겨요. 바울사도는 과거에 자랑할 거리 되게 많았는데 이 모든 걸 손해로 여겼다는 말은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것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관이 없으면 십자가 중심적인 가치관 이게 안 변하면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요. 이 가치관이 안 변한 사람은 뭔가 돈을 많이 가져도 위험해지고요. 명예를 가져도 위험해집니다. 왜?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 아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이름을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이름보다 자기에게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말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 가치관이 어디 있어? 이걸 묻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기 전에 인간의 자랑이 무너져야 되고 은사를 구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단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균지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거룩하게 우리끼리 거룩거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갖고 얼마나 많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몰아가는지 아시잖아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했는지 보세요.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기쁨이세요? 가치관이 아직 안 변한 것 같으면 어디까지 변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안 변한 것 같으면 혹시 변한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뒤집어지는 유혹 앞에 매우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내가 그렇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 바로 데려갑니까? 아니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씁니다. 그때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진짜 청지기처럼 살아갈 겁니다. 진짜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여전히 얼떨떨해서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리 흔들리고 저런 유혹이 올 때 흔들리고 사람이 힘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가치관이 변했는지.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요. 너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인간의 자랑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이 높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선택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미 가진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인정받은 사람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왜요? 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자랑은 무너져요.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지혜가 무너져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곧잘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은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기 자랑, 가능성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삶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삶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 한계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성령에 의한 삶은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 능력을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고 이 경험을 어디세요? 십자가에서 경험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속에 얼마나 선함 없는지를 알고 와 진짜 소망이 한계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의 삶에도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절망하지만 그러나 무기력하지 않다. 왜?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삶을 사냐 못 사냐의 문제예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냐 못 사냐 내 힘과 내 자원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사냐 못 사냐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도 의로운 자도 거룩한 자도 구원할 수도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니까요. 주님이 부모가 마치 자녀를 돌보듯이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힘입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선한 의지를 가지신 그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찾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죠.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입증, 확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께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의 참됨을 확증해 주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엘리마의 영적 방해를 분별하고 복음의 길을 열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가득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복음을 대신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십자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는 역사예요.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 병든 자 위에 기도할 때 상담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자녀 양육할 때, 직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해요.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시겠어요? 계속 해보시겠어요? 그만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실래요? 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우리의 말로 설득되지 않아요. 우리의 설득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제후 권세, 어떤 사람이 제후 권세를 끊는데 우리의 말로 아무리 해보세요. 끊어지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을 때 중독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환경을 보고? 아니에요. 주님을 보니까. 소망은 내 계산대로? 아니에요.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이 우리가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누가 적용시키냐? 성령님이 적용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치관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강함과 지혜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부모님들, 어떤 역할을 맡아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와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심히 떨고 있는 젊은이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떨었다. 연약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격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 지혜와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일의 시작이고, 바로 거기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자랑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함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지혜와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내 자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예수에게 한다는 거 가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받쳐주는 도구,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냐? 많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받쳐주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우리 신학자들이요, 천안에도 몇 명 있고 서울에서도 일곱, 여덟 명은요, 기도원에 가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요, 철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하,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책임질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토해더라고.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학문을 붙들고 학문을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 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온 줄 뻔했다. 누구 보고? 가룟유다 보고. 응?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목회를 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해외에 갔다 온 그 자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서 좀 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그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회를 못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잡힐 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의 학문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대학에 설립할 때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믿음을 전제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임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두고 세분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게 없지.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성전을 허물고 성전이 되어라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이 초기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같은 사건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으로 입성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마지막 유월절에 행하신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이게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어떤 이들은 같은 사건인데 시기적으로만 조금 다르게 했다. 근데 그러기엔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른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는 한 번 그렇게 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관행은 끊어지지 않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보통 3년, 3년 반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부분으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세 번은 지키셨을 것이다. 전체적인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적어도 절기를 세 번 이상은 지키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3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좀 내려온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성전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사에 쓰여지는 재물들이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은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쏟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매년 세 번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파노라 하면서 그 부분을 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타국으로 먼 나라로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와야 됩니다.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소를 끌고 올 수도 없고 그 먼 곳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쓰지 이사 갔으면 다시 유대인의 화폐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그것을 장사하는 것을 허용했었고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불법 노점상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불법적인 유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을 관할하는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오래 이어져 온 전통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이렇게 성전에서 팔았어.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하게 되어버린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 만 원 갖고 오면 내가 9천 원에 줄게 뭐 이거 아 나는 8천 원이야 이렇게 시끌벅적 이 소가 더 튼튼해 라고 하는 소리들 때문에 성전이 오히려 활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괜찮다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오래된 관행, 다들 묵인하던 이런 오래된 관행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모두 치우라 하고 뒤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왜죠? 성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장터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치우라고 하신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럴싸한 이유를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세속적 이익을 구하는 탐욕적인 변질된 저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거부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장 중앙에 성막을 두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 가장 중앙에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주한다 함께 거처한다는 상징적인 표식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함께한다라고 하는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막이 있으므로 그 안에 보좌가 있으므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22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그 설계도의 이야기 부분인데요. 그 중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또 시은좌가 여기에 있어서 증거계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나타내고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명령하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여겼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왜 선민의식을 갖는지 우주의 중심이 이 성막이라고 여겼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은혜의 장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 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과 성전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까요? 성막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상징으로만 끝나버렸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회진 그 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는지 말이죠. 성막에서, 광야의 성막에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이 역사 자체, 이 장구한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정말로 함께 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시대가 이어질 때 성막이 늘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걸 봤었죠.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 모든 적국을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의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그때, 그때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곧 성막에서 시작하여 성전으로 완공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정말로 실제로 동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보이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낙성식을 할 때 그 긴 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 또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 또 장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먼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을 위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또한 죄사함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적인 모습은 죄사함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실 은혜, 또한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죄로 인하여 가난하고 슬픈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얻을 것을 위하여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솔로몬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처를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으며 감사와 찬송과 성결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역,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섬김과 순종이 함께 버무러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생존의 근거지,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요, 솔로몬은 이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기도처럼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서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소리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저 성전 시끄럽다고 애들 쫓아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청소 안 한다고, 소똥 있다고, 돼지똥 있, 아 돼지는 없겠죠, 소똥 있다고, 염소똥 있다고, 비둘기똥 있다고 왜 그런 거 청소 안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화나는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신령한 직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상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지,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아파하든지 말든지, 그것들은 그 신령한 직무는 생각하지 않은지,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자기 손에 쥐어질 거, 자기 배에 채워질 거에만 관심이 있는, 혈안이 되어 있는, 1차적으로는 이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좀 보겠다고,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욕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이 장사꾼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부류들만을 향하여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해석 한번, 적용 한번, 이렇게 설교를 두 번 했듯이 이 본문도 오늘은 해석 위주, 다음 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신랄한 적용, 지금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땅의 교회들의 그 썩어진 현실, 그 비참한 현실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몇몇 부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장과 장사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또 성전이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 주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난 천국 가. 지옥 갈 일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한,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종교적 언어는 가득하지만, 성전에도 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허울뿐인 껍데기만 남은, 말뿐인 신앙만 남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든 신앙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화만 내고 끝내셨으면 끝나는 건데,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희망이 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것도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이스라엘 중앙에 성막과 성전을 두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과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장사하는 탐욕의 자리로 더럽혔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을 다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되돌이키고야 말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오셔서 유대인들이 뭘 먼저 묻고 요구하죠? 표적을 보이라 그러죠. 표적을 보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허락받고 한다. 허락받고 하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느냐? 너희 손해본 거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네가 금지하고 있으니 대제사장보다 네가 더 옳으냐? 대제사장보다 네가 더 우월하냐? 우월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증거를 보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셨죠. 성전을 헐라.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렵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좀 궁금합니다. 성전을 막 이렇게 휘저었을 때처럼, 야! 막 그러면서 비둘기 막 없고 상 없고 막 그랬을 때처럼, 야!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 자식들! 뭐 이러셨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감정을 조금 추스리시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 목소리와 자세는 어떠했을까 궁금합니다.

하긴 하지만 목소리야 어떻든 이 내용 자체는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존이 달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율법과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에는 없지만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성전이 곧 무너진다, 성전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핍박했었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감히 우리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겠냐?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망했지만 남유다인 우리는 성전이 있다. 결코 망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했었죠.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죠? 예수의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전이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말을 깨달았다고 했으니 적어도 이 시기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허물라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헤롯이 지금 지은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 건물로 된 그 성전을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 제자들이 또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다 다른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이 첫 번째 지어졌었죠. 영광스러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던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소박하고 초라한 성전.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짓고 있는 게 이 헤롯 왕 때 지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 때 지었던 성전이 지금 무려 46년 동안 짓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 화려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이 돌들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제자들이 자랑할 정도였고, 각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막대한 헌금을 해서 지었던 그 영적 자부심마저 있었던 그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라고 얘기하니 성전을 허물라라는 말에도 경악을 하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그 말에도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뭐가 문제라고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나 성전을 건물로 이해하는 것, 교회를 예배당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인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공동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종교적, 피상적 행위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 피상적 수준,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일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성막을 짓자, 최초의 성막을 짓자, 출애굽기 40장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올랐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올랐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악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성전과 성막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거기에서 막 회개의 세례가 일어나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일어날 일이 왜 성전 밖 요단강가 이 세례 요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 밖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답을 저는 조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재물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있으나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 구약 모든 사람들이나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건물만 붙들고 비상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거기에서 떨어질 은혜들, 복들, 돈들, 공꼬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나는 성전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자기가 만들어야 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허물어야 할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져오는 그 역사 전체, 사람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 그것 전체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했다, 사람이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왜죠? 왜 그것이 의미가 없죠? 지금의 성전이 그것을 보이듯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지은 성전, 곧 참 성전, 하늘 성전, 신령한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배당도 성막도 성전도 종교적 피상적 행위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도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가 자기 육체로 세운 진정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어야만 참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기 손으로 자기 육체로 직접 진정한 성전을 이 땅에 오셔서 짓겠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힌트를 넣었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면서 살았다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지고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하여서 잠시 신기루처럼 다을랑말랑 만날랑말랑 했던 그 모습으로 지내다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입고 오셔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이루신 진정한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예루살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를 뛰어넘는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났던 그 아름다운 영적 결합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옛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옛

0: 것은 사람이 지은 것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이 예배당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너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목숨 걸죠.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감정적 위안을 얻고자 하고 영적 충전을 얻고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신자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렵죠. 오늘도 그렇지만 이해하시는 분이 한 절반쯤 되는 것 같,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는 하지만 또 하여튼 주일 이후에 또 많이 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넓고 깊은 의미, 그 의미를 이 가슴에 깊이 새긴 채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0246번 하늘 품은 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대 2대 7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0명 중 1명은 나와 맞지 않고 2명은 잘 맞으며 나머지 7명은 무관심하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멀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보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와 다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와 맞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오래 붙잡히곤 하죠. 그 한 사람의 차가운 말이 내 모든 관계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까지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느라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마음까지 바꾸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7월 13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문을 열었습니다. 프롬갓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차노울과 히스플랜이 함께한 너는 꽃이야 까지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의 재정에 예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무한하다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써도 되겠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닳고 설명할 힘도 이해할 힘도 기다릴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물론 모든 관계를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죠. 화해해야 할 관계는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분명해진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또 광주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시죠. 벌써 2주째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이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1: 네, 우리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0: 좋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무더워요.
1: 네.
0: 뭐 매미 소리, 수박 한 조각, 바다, 계곡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여름은 참 낭만적인 계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목사님?
1: 그렇죠.
0: 네. 근데도 네. 더운 게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1: 어쩔 수 없죠.
0: 네. 그런데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없으면요. 풍성한 열매들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달콤하게 익어가려면 뜨거운 더위와 햇볕이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0: 네.
1: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여섯째 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필사는 토요일과 주일, 주말을 제외하고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3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렇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필사할 찬송가를 찬양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 먼저 출석 체크 퀴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문제 드립니다.
0: 네.
1: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네.
1: 우리가 아직 뿅뿅 되었을 때
0: 네.
1: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0: 우리가 아직 뿅뿅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네요. 옛날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걸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사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1: 아, 그렇죠.
0: 네, 아마 다들 정답을 맞춰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반대말이 뭐 의인 정도 될까요? 목사님?
1: 그렇죠.
0: 의인? 네. 네. 네. 반대말이.
1: 네. 반대말. 네, 의인 쓰시면 안 돼요. 정답
0: 안 돼요.
1: 네.
0: 네. 우리가 아직 뿅뿅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뿅뿅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

0: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 근데 목사님, 보통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뭐 소개팅 같은 거 해도 되게 예뻐 보이고 좀 잘생겨 보이려고 좀 노력하잖아요, 목사님.
1: 네,
0: 사랑받으려고.
1: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0: 맞습니다.
1: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아직 뿅뿅이었을 때에
0: 네.
1: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0: 네.
1: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0: 네, 맞습니다. 오늘의 문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뿅뿅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는데 제가 힌트도 드렸습니다. 의인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들 정답 잘 남겨주신 것 같고요. 목사님, 정답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 읽어주시죠.
1: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0: 네, 정답은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적으신 분 없죠. 네. 아,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을 삶 가운데 자꾸만 잊으려고 하는데 잊지 말아야겠어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0: 맞아요.
1: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0: 가끔씩. 네.
1: 네, 가끔.
0: 네, 네.
1: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명됐죠.
0: 네.
1: 바라기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를 또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의 찬송가는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0: 오.
1: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도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1: 네, 오늘의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미국의 목회자 다니엘 휘틀이 가사를 쓰고 제임스 맥그라나한이 곡을 붙여 1883년 복음 찬송집에 처음 실린 찬송입니다.
0: 오래됐네요. 네.
1: 네. 작사가인 휘틀은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어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0: 네.
1: 포로수용소 병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심심풀이로 읽기 시작한 신약성경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0: 네.
1: 그러던 어느 밤 죽음을 앞둔 한 젊은 병사가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0: 오, 네.
1: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그 병사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0: 네.
1: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이어서 그 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두려움에 떨던 병사의 얼굴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휘틀은 그날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고백했습니다.
0: 네.
1: 전쟁 후 그는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평생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1: 하나님의 뜻대로 써 주소서. 그의 이 기도는 삶이 되었고 그 고백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우리도 이 찬송가를 통해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0: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목사님?
1: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0: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1: 네, 네. 우리가 함께 두 번 읽어볼까요?
0: 좋습니다.
1: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0: 아멘.
1: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0: 네.
1: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자유를 잃었고요. 이제는 순교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0: 그쵸.
1: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0: 네.
1: 그 이유는 자신의 환경 때문도 자신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0: 네.
1: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0: 네.
1: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0: 네. 네.
1: 의탁했다는 것은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0: 맡겼다.
1: 내 삶을, 네. 내 미래를, 내 사명을, 내 구원까지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고백입니다.
0: 네.
1: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0: 맞습니다.
1: 가족의 네.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와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0: 맞아요.
1: 붙들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럴 때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나는 압니다.
0: 아멘.
1: 내가 맡겨드린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린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0: 아멘, 아멘.
1: 그러므로 결과를 염려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말씀은요 필사노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가 가사 필사하실 때 이 말씀도 함께 필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 텐데 계시는 그 자리에서 네, 감상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0: 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필사노트를 보시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신실하신 하나님,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 답답해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기도는 더디 응답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음만은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확실한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오늘 내 맘의 한 노래 있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요 방송 후에 꼭 필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0: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여섯째 날인데 계속해서 31일까지 마음에 그 찬송과 가사들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0: 아멘.
1: 신실하신 주님의 변함없으신 믿고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광주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필사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함께 기도한 기도문을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을 기도카드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강의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27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복음을 유통시키는 사명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각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둘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넷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다섯째, 주님은 지금도 복음의 일꾼을 열방에 보내십니다. 여섯째, 성도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집과 무지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진리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주의있게 뜻 말든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방 하나에 여덟 가족이 살았을 만큼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신 어머니는 가족들이 깰까봐 혼자 부엌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오셔서 제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들려주신 기도와 성경 말씀이 제 귀에 들리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면서 어머니가 해주신 기도 소리와 말씀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새벽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말씀이 여전히 저의 삶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6학년 후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들려주신 말씀이 육성이 아닌 의미로 신기하리만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이 저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둘째, 말씀의 본질적인 운동력과 생명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더해진 영적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신 것 말씀과 기도는 저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땅에 심어진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목이 된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들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오랜 시간 동안 저의 내면에서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들려준 말씀과 기도는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담긴 영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들려준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응축된 영적인 행위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저는 최선을 다해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려진 그 말씀들이 누군가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 위기가 닥칩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절망과 실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 죽음, 누나와 부모님의 죽음, 죽음의 문턱까지 갈 뻔한 대형 교통사고, 그 후에 발생한 예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면증, 어깨 수술,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실망 등, 그리고 견디기 힘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살린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후에도 어김없이 허무와 혼돈이 찾아옵니다.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벌 만큼 벌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예를 썼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건강식품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특별한 여행을 통해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도 가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느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전도서 말씀처럼 허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참 모습이고 저의 진실입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2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삶의 방법이었고 저를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길에서 푯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은 그리고 저의 마음은 공허에서 질서가 잡혔습니다. 혼돈에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 덧붙이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은 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은 제 내면 깊숙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는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그 기억과 말씀이 들려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즉, 우리끼리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편한 성도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안 가는 행동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술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더구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작정 술자리를 피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저는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식사 후 본격적인 술을 마실 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힘이 듭니다. 과거 젊었을 때에는 술을 마신 그들을 집에 받아주는 친절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6학년 후반에 접어든 지금은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때보다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들의 만남에 소극적인 것은 복음 전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의 전환입니다. 즉, 전도에서 관계로, 목적에서 과정으로의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관계 구축이라는 시대의 토대 위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난 시절 경험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죽게 하듯 최선의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듣는 자세를 유지하고 이해와 공감의 자리에 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

0: 제가 2025년 9월 20일에 큐티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과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보물 지도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보물인 바로 두 번째 보물인 생명의 말씀, 즉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보물이기도 하지만 왜 이걸 보물 지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수많은 성경 안에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은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지만 돈보다 귀한 것이고, 금을 주고도 살 수 없지만 금보다 귀한 수많은 보물들이 보물섬처럼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보물들을 찾아가는 광맥, 금광맥처럼 찾아가는 모든 방법이 바로 성경책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감추어 두시고 넣어 두셨던 그 보물들을 다 캐낼 수 있는 것, 그 보물 지도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보물이면서 동시에 보물을 찾는 성경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물인지와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설교를 제가 마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읽어야 되겠다, 아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성경이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 모든 것은 우리는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읽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창세기 1장 2절도 읽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요한복음 1장도 읽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요한계시록도 읽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지요.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 모두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팻말, 1장 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팻말, 성경 어디 어떤 구절을 다 해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 나오냐고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누가 천지를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창세기에 창조를 하실 때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상관없이 모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좌절했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여기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서는 없죠. 에스겔서 모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개역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을 했고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초등 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우리의 초등 교사처럼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안 만날 수 없고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는 거지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구절구절은 보물지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바로 지도이고 가리키는 팻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누군가 기록해서 죽어 있는 활자로 도서관에 꽂혀 있는 글이 아니라 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글이 아닌 길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바로 성경의 구절구절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생명의 말씀 성경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보물지도가 성경책이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황은 시작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과 멀어집니까?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가까워지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 멀어지면 방황의 시작, 방황의 끝은 예수님 만날 때 끝이 나는 거라면 동일하게 성경을 뜨문뜨문 읽다가 안 읽고 성경과 멀어지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될지 성경이 뭘 가르치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몰라서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 가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성경 안에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수많은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어둠 밤에서 저 등대 높은 곳에서 빙빙 돌면서 비추는 빛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속에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펴서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어려운 분량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단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어려운 것은 넘어가고 명확하게 등대처럼 비추는 확실한 것만이라도 읽어나가면 충분히 그 아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비장하게 읽지 마세요. 처음부터 레위기 피워놓고 다 이해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만큼 하나님은 다 적절히 수준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넘어가면 됩니다. 또 다음 부분 넘어가면 됩니다. 하다가 한 단어를 알겠고 한 문장을 알겠고 한 챕터를 알게 되면 그것만 내가 읽어서 내 마음에 두어도 구원받는데 하나의 등대처럼 명확히 비치는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서 방황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옛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이 내 옷이 되어 입혀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내 삶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은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성경에 대해서 제이스 라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 명확한 구분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을 등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바다에서 그 어둠 속에 묻혀있는 그 어둠을 바라볼 때 명확하게 비추는 등대불의 환한 불 때문에 다른 불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력이 점점 더 어둠에 익숙해지고 그 빛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다른 빛들이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분명히 그 등대에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해변가에 늘어서 있는 가로등도 보이고 그리고 좀 더 보다 보면 가로등 안에 동네도 보이고 동네 집 안에 천장에 켜놓은 등도 보이고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집 안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책상 위에 램프도 보이겠죠. 등대에서 가로등에서 그리고 전등에서 램프에 이르기까지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보이겠죠.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빛 대신 그리스도만 만나게 되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 비추어주는 수많은 가로등과 같은 램프와도 같은 전등과도 같은 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러한 빛들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의 목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나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났어 이제 바이바이 하고는 성경을 던져놓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왜 만났는데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수많은 보석과도 같은 것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그 외의 금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15절에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가 16절에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성경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때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성경을 계속 읽어서 알아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은 신자답게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맛보아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결혼을 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신부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결혼식입니다. 예수 믿는 그날이 결혼식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중요한 거죠.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산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천만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 아니라
성경

0: 읽어야 하나님이 무슨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하면은 한바구음을 지으시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금덩어리를 넣어두신 거라는 거죠. 행복한 삶의 비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풍성한 삶의 비결, 회사를 경영하는 비법, 성경책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에베소서 5장,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다 나오고, 경영하는 법, 천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별과 우주를 운행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경영의 법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내가 받아서 무엇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걸 가지고 리더십을 배우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용을 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 성경적 가정 세우기, 성경적 기업 세우기, 성경적 어떤 창조의 어떤 아이디어들 다 나가는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이바이 하고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풍성해지는 방법, 여러분의 회사에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복받는 삶의 자세들 계속 읽어나가면서 신자다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15절의 지혜뿐이 아니라 16절에 바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참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성경이 필요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성경이 필요한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왜 성경이 필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1: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0: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눈으로 읽잖아요. 귀로도 듣잖아요. 그리고 오늘 풀어서 쓰는 설교를 듣잖아요. 다 성경 말씀입니다. 범주 안에 있어요. 듣든지 읽든지 소리 내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내 안으로 눈으로 들어오든지 귀로 들어오든지 마음으로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이게 머리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쌓이는 거를 정보라고 해요. 정보, information, knowledge. 그러니까 wisdom이 아니라 knowledge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냥 오, 난 성경 읽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의 이름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읽느냐면은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수록 읽을수록 만약에 여기 게임하는 사람 아이템 구하듯이 아이템을 득템하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능력이 된다는 거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어있는 그냥 활짝 아니에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나요? 죽어있으면 머리로 가야 돼요. 이게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대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뭘 해요? 운동하고 있죠. 내 안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이미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읽는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안에 무기가 된다. 내 안에 살아있는 무기가 된다. 어떤 무기가 된다고 나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된다는, 칼이 된다는 게 칼. 그런데 칼인데 어떤 칼이에요? 단면 칼이에요? 양면 칼이에요? 양날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한면 검이 있을 때와 양날검이 있을 때 전쟁에서 전투력이 두 배 상승하는 거 아시나요? 바로 사단 마귀가 한날 검을 가지고 올 때 성경은 여러분 안에서 양날 검이 된다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날 검이 한날 한날에

역할이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칼은 크게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수가 들고 있으면 전쟁할 때 쓰는 칼이 되는 거죠. 적군을 무찌르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한날은 적군을 무찌르는 칼, 사단마귀가 뭐 어떤 걸 가지고 내 영혼을 공격하고 내 집을 공격하고 내 가정을 공격해도 말씀으로 지켜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칼 하나가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이거는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 되죠. 의사가 여러분 고치겠다고 메스 들고 오는데 저리 가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 살리러 오는 칼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칼은 의사의 손에 쥐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베어내고 도려내고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은 영혼을 고쳐서 주님을 알게 하고, 정신이 병들어서 정신병에 지금 뭐 많은 정신병이 있잖아요. 정신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정신병을 고쳐내서 공황장애에서 우울증에서 뭐 바이폴라 양극성 장애에서 다 하나님의 치료하시기를 시작을 하고, 관절과 골수 내 몸에 있는 육체적인 병 암이든지 뭐 어떤 병이든지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칼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읽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 있으면 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메스처럼 내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칼이 한날 칼이 더 있어서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러 올 때에,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집안을 망하게 하려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호시탐탐 노릴 때에,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 무장을 하면은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사단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날감은 하나는 나를 살리는 칼이 되고 하나는 나를 보호하는 칼이 되어져서 내 안에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으로는 영육 병이, 영혼육의 병이 치료될 것이고, 밖으로는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어제 낮에 한 오후 1시, 한 2시쯤에 제가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르렁한 거, 밖에는 비가 오고 제 안에는 천둥이 치고 막. 이제 교회로 와서 금요 성령 집회 금양로 기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가자. 그래서 내가 점심을 좀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데 사줘야지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던 그 집에서 먹고, 부목사님들 절반이 이제 다 식중독이 걸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비서 김요한 목사님이 문을 열면서, 목사님,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어제 한두 시쯤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부목사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길래 나는 괜찮은데 하고 문을 닫았는데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그때부터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주례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또 부족한 게 있는지 또 원고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밤 8시, 9시 정도 돼 가는데 또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또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쏟아지지 왜, 그러니까 아니 지금 부목사들 지금 다 고열이 나가지고 지금 다 이거 몸살이 온대는데 괜찮으세요? 하니까 나 괜찮은데 끊었는데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똑같은 패턴 비슷한 시간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나나 봐요.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몸이 막 밑으로 가라앉고 밑으로는 그냥 우르릉 쾅쾅쾅쾅 계속해서 화장실을 달려가야 되고 몸에는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아내가 이약 요약 갖다 주는 걸 먹고 난 뒤에 좀 이따가 또 김요한 목사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는 병원으로 와가지고 수액을 맞는데 11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가서 수액을 맞아도 지금 밑으로 쏟아지고 수액까지 맞으면은 수액 맞다고 화장실로 갔다 왔다 못하니까 그냥 내가 견뎌보겠다고, 그러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잠들어서 누워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잖아요. 이제 오늘 1부 때부터 설교를 해야 되고 오늘 저녁 홍천 연합집회도 갔다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또 하나님 내일 설교는 하게 해주세요, 설교는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렁 쾅쾅 하니까 또 막 달려갔다 오면서, 하나님 설교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잠들기 전 기도를 하고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넌 내일 설교는 준비해 놓고 너는 설교대로는 안 사냐.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는 경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항상 성경을 켜놓고 성경을 펴놓고 듣고 읽는 게 이제 통독 방법인데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또 고린도 후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미처 뭐 몸이 이렇게 해서 잘 못 읽었으니까 그 고린도 후서를 펴놓고 눈으로 읽을 체력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뭐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나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계속 눈으로 이제 성경책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듣고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치료하는 수술칼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급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아침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게 8장 정도 갔는데 자버린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놀랍습니다.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켰다면 잠이 와요 그냥. 네. 똑같은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몇 장만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8장 정도로 갔나 봐요. 그러고는 잠이 저도 모르게 들었는데 너무 놀라서 이렇게 자고 있다 팍 눈을 떴는데 아침인 거예요.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잔 거예요. 화장실을 안 가고 몸을 해보니까 열이 다 떨어진 거죠. 몸이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세대 뭐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여보 어때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졌어 하니까 할렐루야. 뭐 어제 저녁에 뭐 이모 어머니 다 카톡 보내면서 긴급 기도를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아침에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적 개인적인 그냥 하룻밤의 체험이지만 그 말씀을 자꾸 제가 읽으라고 선포만 하는 사람이 되고 제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니까 참 놀라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역사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다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병들었을 때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고 집안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면은 막아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허리에 칼찬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마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허리에 칼찬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귀가 덤비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얼씬도 못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여기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포함 옛적 우리 이 질곡의 대한민국의 역사 고난 풍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어머니들 예수 믿고 난 뒤에 연약한 어머니가 뭘 합니까? 하루 종일 밤일, 논일 하면서도 무슨 학력이 제대로 있고 무슨 능력이 제대로 있고 무슨 체력이 있고 무슨 인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어머니들 하루 종일 고생하고도 호롱불 켜놓고 호롱불 밑에 잠들기 전에 성경책 읽었던 그 성경 그리고 잠시 단잠을 붙이고 난 뒤에 새벽에 일어나 다시 새벽 예배하면서 또 펴서 읽었던 성경 때문에 내 힘으로 못 지키고 내 힘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내 학력과 지식으로 못했던 그 집을 어머니의 성경 읽기 때문에 사단마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자녀를 무슨 교육가이기에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하겠습니까만은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으로 자녀들을 키워내고 멀어졌다가도 부모가 기도해놓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찾으면서 그 집안에 그 어머니 성경 읽고 기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저 집안 아무것도 없는 집안 예수 믿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됐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저 집안이 제일 잘 됐다는 칭찬 많이 듣잖아요. 저희 집안도 그런 집안이고 예수 믿고 출세한 집안이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눈물에 성경 읽고 기도하던 그것이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그 농사가 망하고 그 가게가 망하고 그 집이 망해도 수백 번은 망해야 되는 집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 읽는 집은 마귀가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허리에 칼을 무서워하지만 마귀는 성경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키워내고 이날이 때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기억할 때 무슨 장면을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성경 읽던 모습, 그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땅 한편 건물 하나 물려주는 거, 수고해서 귀한 일이지만 제일 물려줘야 하는 것은 성경 읽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

0: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 읽는 모습이 여러분의 집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성경 읽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만큼 큰 보물이 없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은 어떤지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졌나? 헤어졌나? 첫 번째 헤어졌나는 읽다가 누더기가 된 거고요. 밑에 헤어졌나는 바이바이 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읽고 읽고 읽다가 비록 헤어졌으나 해서 헤어진 성경 가보가 될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왔다 뒀지 바이바이하고 헤어졌는가, 참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큰 소리 사람 치는 사람 안 무서워하고 성경 읽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고, 마귀는 성도 많이 모이는 교회 무서워하지 않고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무서워하여 얼씬도 못하는 것이고, 마귀는 여러분 가게에 선물로 받은 성구 하나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출근하여 제일 먼저 성경 펴고 읽고 기도하는 그 가게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부지런히 여러분이 오늘 성글교 마칠 때 저는 여러분 마음에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계속 읽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능력으로 채워서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오니 크게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의 능력은 위대하며 당신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당신에게 사람이 감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죄악을 가득 안은 이 인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께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찬양코자 합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제게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깨우지 않고서야 제가 어찌 찬양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시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출발하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기도문으로 출발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문자 보내주세요. 신청곡이 떠오르실 때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찬양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가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다양한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9728번님께서 출석 체크해요 보내주셨어요. 퇴근길에 교회 뒷마당에서 쉬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0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응답하는 그 일에는 순종이 어찌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에도 주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시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찬양 3760번님의 신청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주의 보혈은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계속해서 이곳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기도 제목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7번님이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5057번님께서 큰 병원으로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고요. 평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8845번님께서도요. 갑상선 정기 검진이라 병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가며 극동 방송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행복 찬양 신청하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머무시길 축복하면서

순종은 희즈윌의 찬양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컬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 순서를 함께 하셨어요.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한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루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으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축복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은 작사자 다니엘 휘틀의 실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휘틀은 미국 남북전쟁 중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큰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입대할 때 챙겨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쉽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소년병이 기도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휘틀은 자신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에 주저했지만 결국 그 소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소년은 평안히 숨을 거두었고 휘틀 역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평안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왜 그 순간 은혜가 임했는지, 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지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입니다. 우리말 첫 구절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 반복되는 핵심 고백은 I know not,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입니다. 한국 가사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펼쳐 보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송에서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 믿음의 신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시간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후렴에 이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매 절마다 계속되던 I know not, 나는 모릅니다가 후렴에 이르러서는 But I kn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많은 것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음악 안에서도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는데요. 노래 첫 부분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이 고백이 낮은 음으로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질문을 하나하나씩 꺼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렴에 내가 믿고 이 부분에 이르면 음악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선율은 한 옥타브 위로 도약되고 호흡은 크게 열리고 고백은 속삭임에서 선포로 바뀝니다. 음악학자 로버트 해트는 이 후렴의 도약을 하나의 음악적 몸짓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고개 숙인 영혼이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몸짓, 무지와 불안의 자리에서 신뢰와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는 몸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저 또한 성악가로서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바로 그 움직임을 느낍니다. 내가 믿고

0: 내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일, 이해되지 않는 고난,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이 부분을 쓰실 때에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다시 붙들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많은 삶 속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사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요한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진 애를 쓰며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전혀 달라서 당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얘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간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요한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요한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떠나 세례 요한이라는 열정적인 선지자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과 필사적인 노력으로도 결코 그분을 만날 수는 없었죠. 요한이 말을 붙여보기도 전에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기 위해 요단강을 오가는 동안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죠. 요한은 가는 곳마다 그 신비롭고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나긴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세례 요한이 불 근처에 있는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
1: 네, 선생님.
0: 널 만나러 오신 분이 계시다.
1: 아버지.
2: 오랜만이구나, 요한.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0: 요한, 아버지께서 오늘 오후에 세례를 받으셨단다.
1: 아니, 어떻게?
0: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누군가를 계속 찾으시는 것 같더구나. 그러다 요한 널 발견하신 후 오후 내내 군중들 틈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셨단다.
1: 아버지가요?
2: 요한, 네가 전에 나한테 부탁했던 일을 했을 뿐이다. 세례 요한 선생님 말씀을 직접 들으러 왔지. 오, 아들아, 내가 널 그렇게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애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1: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2: 아니다, 아들아. 우리 둘 다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1: 아들아.
0: 요한의 아버지가 평안 가운데 집으로 돌아간 후 요한은 그 위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싶어 계속 찾아 헤맸습니다.
1: 빌립, 벌써 짐 다 쌌네? 그럼 우리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 따라서 다시 베다니로 가게 되는 거야?
3: 북쪽에 있는 살렘으로 갈 예정이야. 지금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을 배웅하고 있을 거야.
1: 근데 만약 그 선지자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떠나버리면 그분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
3: 요한, 그분이 사라진 지 벌써 40일째야. 그래, 어쩌면 네 말대로 다시 못 뵐 수도 있어.
4: 요한! 빌립!
3: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게 저렇게 흥분하셨지?
1: 선생님은 어디 계셔?
3: 아마 길 쪽에 계실 거야.
4: 요한!
3: 요한, 저기 좀 봐. 저 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온 거야?
1: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4: 이쪽이다. 어서 와봐.
3: 선생님, 저기 군중들 한가운데 계시네.
1: 빌리, 대체 무슨 일일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왜 있는 거지?
4: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1: 빌리, 그분이야. 그 선지자.
4: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

0: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 빌리, 빨리 가자. 어떻게든 여길 뚫고 가서 저분을 만나야 돼.
2: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0: 자, 그럼 이제 누가 세례받을 차례입니까?
1: 빌립, 저기 봐. 저분이 또 가버리시잖아.
0: 야, 알았어, 날 따라와.
1: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0: 잠시만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3: 아이, 참, 잘 좀 먹고 다녀요.
4: 안드레,
3: 요한? 요한, 너 맞니? 아니, 여기 무슨 일이야?
1: 근데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3: 혹시 저 새 선지자분 만나러 가는 거야?
1: 맞아. 빌립, 그분이 저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
3: 여기 사람들 피해서 저쪽 가장자리 길로 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1: 그래, 좋아. 그럼 저 다음에 보자, 안드레.
3: 이쪽이야.
1: 저기 계신다. 아니, 어떻게 벌써 저기까지 오셨지? 빌립, 도와줄게. 빌립, 일어나봐, 어서.
2: 아니야. 난 못 고를 것 같아.
3: 저분을 놓치겠는데?
2: 너희 먼저 가,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
1: 아이, 무슨 소리야. 널 여기 이렇게 두고 가라고?
2: 빨리 가, 이러다 또 놓치겠어.
3: 그래, 이 친구 말이 맞아.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1: 알았어. 이제 그럼 빨리 만나고 다시 올게.
2: 그래, 알았어. 어서 가, 빨리.
3: 저기 계신다.
1: 선생님! 선생님!
3: 드셨나 봐. 돌아보신다.
5: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1: 자, 선생님. 그러니까 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5: 와서 보아라.
1: 전 요한이고 여기 이 친구는 안드레입니다.
5: 만나서 반갑구나. 근데 요한은 왜 날 따라온 거지?
1: 그게 그러니까 저 요한 선생님. 그러니까 저하고 이름이 같으신 그 요한 선생님이요.
5: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부르던.
1: 네, 맞아요. 바로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저 그분 말씀이 선생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거든요.
3: 요한?
1: 왜?
5: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구나, 요한.
1: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 그냥...
3: 선생님,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좀 이래요. 맨날 말 잘못해서 문제 생기고요.
5: 그럼 안드레, 넌 왜 날 따라온 거냐?
3: 저요?
5: 그래, 넌 요한하고 같이 오던 건 아니었잖아. 군중들 사이에 있더니.
3: 아니,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5: 요한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는?
1: 빌립이요. 그러고 보니 빌립을 잊고 있었네요. 선생님, 전 지금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괜찮다, 요한. 빌립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 숙소에서 잘 쉬고 있다.
1: 아니, 어떻게 그걸...
5: 자, 좀 더 걸어볼까?
3: 저, 선생님, 사실 저도 되돌아가 봐...
5: 안드레, 잠시만. 다 왔다.
1: 다 왔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5: 내가 어디서 먹는지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1: 여기에 사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5: 아니,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밤 잘 곳이란다.
1: 제가 잘못 알아듣고.
5: 안드레, 넌 형을 찾으러 가봐야 하지?
3: 아니, 그걸로 어떻게...
5: 자, 이제 너희들만 괜찮다면 난 잠을 좀 잘 생각인데.
1: 선생님, 하지만...
5: 응?
1: 제 말은 아직 날이 밝은데요.
3: 요한.
1: 그리고 저희는 아직 선생님 성함도 모르고요. 왜 이렇게 일찍 주무시려고 하세요?
3: 요한, 선생님께서 혼자 있고 싶으신 것 같아.
5: 내 이름은 예수란다.

0: 남은 하루 잘 보내고 내일 보자꾸나.
1: 아,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2: 안녕히 주무세요.
3: 다음 날 아침, 요한은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과 함께 살렘으로 가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죠. 지난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며 설레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 예수님과 길에서 함께한 그 짧은 순간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상상만 해도 벅찼습니다.
4: 잘 자니, 요한?
1: 어, 발은 좀 어때, 빌립?
4: 발목 쪽인데 훨씬 나아졌어. 고마워, 요한.
1: 걸을 수 있겠니?
4: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1: 그럼 일어나봐. 같이 가볼 데가 있어. 어딜 가려고? 예수님 찾으러. 그 선지자 말이야? 그분 만났어?
4: 어허.
1: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도 알아. 빨리 따라와 봐. 그분은 어떠셔? 세례 요한 선생님 같아? 그리고 그분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
4: 그분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야.
1: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직접 만나 뵈면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분이 이미 널 알고 계시더라고.
4: 어? 나를?
1: 아니 설마.
0: 요한,
1: 저기 봐, 예수님이셔.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0: 좋은 아침이구나, 요한. 그래, 잘 잤니?
1: 어제 정말 푹 잘 잤어요.
0: 이쪽은 빌립이구나.
4: 예, 빌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0: 따라오거라.
4: 근데 저게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갈릴리로 갈 예정이다.
4: 갈릴리예요? 지금이요?
0: 그렇단다.
4: 하지만 전 지금 발목이...
0: 지금 발목 상태가 어떤 것 같니, 빌립?
4: 그러고 보니 발목이 다 나은 것 같은데요?
1: 거 봐봤지? 어? 내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했잖아.
4: 예수님, 우리가 지금 왜 갈릴리에 가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0: 갈릴리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단다. 너희 둘이 날 좀 도와줘야겠구나.
4: 정말요? 저희가 도와드려도 돼요?
0: 그렇단다. 다른 제자들 몇 명이 함께 할 게다.
4: 선생님, 저 갈릴리에 가면 베세다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0: 그래, 알고 있단다. 가는 길에 나다나엘한테 잠깐 들르자꾸나.
4: 어떻게 그 친구 이름을 아세요?
1: 봤지? 내 말 맞지, 빌리? 어?
3: 갈릴리로 가는 3일 동안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걷는 내내 예수님께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했고, 빌립은 벳세다에 도착할 때쯤엔 요한이 이제 더는 질문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멋지게 빗나갔죠.
1: 혹시 예수님, 물고기 잡아본 적 있으세요?
5: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신데 당연히.
0: 사실 아직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1: 빌립, 저쪽에 있는 마을이 벳세다 아니야?
4: 아, 진짜. 예수님, 정말 제 친구 만나시는 거 괜찮으세요?
0: 당연하지.
4: 그럼 벌써 4시니까 지금쯤이면 틀림없이 강 쪽에 있을 거예요.
0: 그 친구는 지금 너희 아버지 집 뒤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단다.
4: 그 친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0: 무화과나무 있는 데로 가보렴.
1: 우리 형도

0: 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1: 가면 만날 수 있을 게다. 빌립이 가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다나엘은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2: 나다나엘!
0: 나다나엘, 지금 자고 있는 거야?
3: 좀 내버려둬.
2: 나다나엘, 빨리 좀 일어나봐.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고.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셔.
3: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2: 그만 자고 좀 일어나봐. 직접 가보면 되잖아.
3: 여긴 어디야? 그분이 누구시라고?
2: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것 같아.
3: 잠깐,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분이라고?
2: 그래, 그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말이야.
3: 메시아 나사렛에서? 그럴 리가.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데?
0: 저기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셔.
2: 빌리!
3: 외모가 메시아처럼 생기시지는 않았는데.
2: 들으시겠다.
1: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3: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1: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3: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1: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0: 내 말 맞지, 빌립?
1: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기 힘들었던 이 특이한 청년 요한은 빌립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한은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거절당하거나 놀림당할 염려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요한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도덕과 정의를 훼손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용인할 수도 없으시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잘 배우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요한 출연 사령범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신을 흥사단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은 애기애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쳤던 얘기고요. 두 번째 정신은 정의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나라의 독립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신이지만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의 90%를 지원했을 정도로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안창호 선생은 증명을 한 거지요. 좋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듯이 우리의 경건생활, 믿음생활도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행동, 우리 삶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며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 넓은 바다 앞에 설 때, 문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가 부른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죠. 내가 너무 작다는 감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놀라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면서도 그분이 왜 이 작은 인간을 돌아보시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분의 크심이 우리의 작음을 채워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가 부른 말씀만이,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빈들의 따라가고 싶어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그리고 폴 벨러시와 크리스 맥클랜이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꽉 찰 때가 있죠.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사람, 걱정되는 것들. 그런데 잠깐 하늘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분의 크심 앞에 서는 것, 내가 오늘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는 것.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오늘 밤도 그렇게 잠깐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Isaiah 61의 삶의 예배, Anointing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오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안의 소망입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성신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서머 스페셜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조명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열매겠죠.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설희의 이 길을 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영안의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델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하은의 주님의 보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내 이름이 불렸으면 하는 그런 때도 지낼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또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잠에 들었다가 깨우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존재가 맞니? 너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는 걸 너는 신뢰하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라며 저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조선족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고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네, 제가 그
0: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0: 오셨군요.
1: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0: 네.
1: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0: 와.
1: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 네.
1: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0: 이야.
1: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0: 네.
1: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오.
1: 네,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0: 아니,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1: 보여주셨어요.
0: 그쵸.
1: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0: 야.
1: 네, 일 없어.
0: 괜찮다는 얘기도.
1: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분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애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0: 오.

0: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네.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1: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0: 네.
1: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론이었어요.
0: 저는.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0: 네.
1: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0: 그럼요.
1: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1: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0: 아멘.
1: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0: 네.
1: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품을 떠나면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0: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나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1: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0: 네. 네.
1: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0: 네.
1: 세네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천 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0: 야.
1: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0: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1: 네.
0: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1: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0: 할렐루야.
1: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0: 네.
1: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아멘. 써낼 겁니다.
0: 네. 하나님이 우리 유나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1: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0: 벌써요?
1: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0: 네.
1: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0: 네.
1: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0: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1: 네.
0: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1: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

0: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 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흐나 후레이수후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원은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종전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남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했다며 미국의 영내 군사개입이 끝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중부사령부는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PS 갤럭시가 공격을 받아 민간선원 한 명이 실종되고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며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아살루에, 부쉐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된 것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합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6개 공장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7년 공장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조기 착공과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9년 가동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첫 번째 공장이 조기 가동되면 AI 반도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공조복부터 아이스링, 냉각타월, 남성용 양산까지 폭염 대응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체국 배달원과 건설 노동자들은 조끼 안으로 바람을 보내 체온을 낮춰주는 공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팩과 냉각 소재를 활용한 얼음 조끼, 28도 이하에서 다시 굳는 아이스링, 냉각타월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폭염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 체온을 낮춰주는 성인용 기저귀와 반려동물용 냉각 제품, 얼려 사용하는 셔벗 형태의 화장품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냉각 생활용품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약 583억 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에 50% 이상 성장했는데요. 폭염 대응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양산 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 미세 물안개를 분사하는 드라이 미스트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수단을 이용한 배민 앱 주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1% 증가했고 주문 금액도 308% 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배달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이었고 카페 디저트와 패스트푸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장률 기준으로는 야식이 520%로 가장 크게 늘었고 중식과 아시안 음식 주문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외 신용카드와 글로벌 간편 결제를 지원하면서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에서도 손쉽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K-배달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그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후레이스 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를 초원위의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해 몽골 전통 과자인 아롤과 마유 채취, 양떼 방목, 전통 요리 시연 등 유목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게르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나담 축제 공연과 전통 씨름, 고개 공연 등을 관람했는데요. 후렐스 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로 새긴 기념품과 함께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앞말 이름을 무지개, 순말의 이름을 황금으로 지었고 한국과 몽골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환송 오찬이 국빈 방문 기간 쌓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고 한국과 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3박 5일간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판매 급증이 수입차 시장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25.8%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25%를 돌파했습니다. 6월에도 수입차 판매가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25%를 웃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5만 6천여 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BYD도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며 아우디와 렉서스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입차 판매 증가분 대부분을 두 전기차 브랜드가 차지했고 수입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45.5%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산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아는 SUV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 투싼, 제네시스 GV90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시장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

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노동신문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기철과 그의 추종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과 인사비리를 저질렀으며 국가자금과 물자를 유용하는 등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군의 정치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했다면서 독소와 폐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당정군 연합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고위 간부 비리를 다루기 위해 당정군 연합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장성택 숙청 당시와 유사한 처벌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박희철과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처벌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생다운 생활 기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학생들과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통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농촌 동원에 참여한 뒤 강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미안으로 불리는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청년 동맹 지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사상 교양 행사에서 학생들을 공개 비판 대상으로 세우고 사상적 해이 사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비판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농촌 동원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측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피부 관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함경북도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이동하실 때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가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4도, 강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개성과 신계 25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 청진, 운기, 성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과 고성 25도, 청진과 운기 23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31도, 원산 30도, 청진 26도, 운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1에서 3m,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5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잘 아는 주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노벨 수상자 20명 넘게 배출한 명문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졸업생을 4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생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학창 시절을 면밀히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고 해요. 뛰어난 성적과 해박한 지식, 좋은 기술은 성공의 15%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가벼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첫 번째, 직접 찾아가는 발의 안부. 두 번째, 전화로 하는

안부. 세 번째는 글로 쓰는 손의 안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도구인 안부 인사, 사랑의 인사를 오늘 주변 이웃에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안부, 입의 안부, 손의 안부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의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볼맞춤으로 인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동들로,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배에 배로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국립합창단과 테너 임정근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그전에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두 곡의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 우리가 까딱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 속에 물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물고기는 짠 바다 물에서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세속에 스스로 물들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정착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고향 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0: 네.
1: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
0: 네.
1: 이라고 해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 단어가 조금 오래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지도자에게만 쓰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0: 네. 그 수령? 뭐 수령님의 오네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1: 네.
0: 뭐 우리 장군님의 은혜 아니면 뭐 수령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1: 네.
0: 뭐 당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해서 막 뭐 당이 뭐 인민들한테 막 뭐 집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네. 수령의 은혜라든지 북한에 살았지만 뭐 그 뭐 당이라고 뭐 도대체 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진짜 은혜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 그 뭐 당 북한 정권에라든지 뭐 북한의 뭐 노동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못 느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북한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0: 그냥 주는 거였어요. 뭐 이제 물질적으로.
1: 아.
0: 네. 뭐 배급을 준다든지, 뭐 명절 때 뭐 고기 같은 걸 뭐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집을 뭐 이제 북한은 이제 집을 사실 정권이 주기는 해요.
1: 네.
0: 이제 공급

0: 같은 형태로 주기는 하는데, 이제 국서수죠, 받는 사람이. 이제 북한 정권에 보통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은혜를, 북한 정권의 은혜를 다 받을 순 없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부 극소수만 누리는 그거를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들이 받고 있다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1: 네.
0: 그래서, 좀 많이, 은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뭔가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 내게 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그럼 북한 주민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쓰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은
0: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냥 인간이 저는 물질적 은혜보다도 이제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 뭔가 나의 인생, 고난, 역경, 이제 믿음, 이런 사랑, 이런 뭔가 나를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은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그냥 나를 배를,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배를 채워주는 것도 좋긴 하죠.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같아요.
1: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하루 되세요. 라고 저희가 인사도 나누잖아요.
0: 네네.
1: 지난 주일에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0: 네, 지난 주일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1: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0: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북한 선교대회를 했었어요.
1: 교회에서?
0: 네, 교회에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랑 남한의 청년들이랑 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의 이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0: 하나님, 이제 북한?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남한의 청년들이 있다.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때 또 이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고향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0: 맞아요.
1: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근데 그렇게 은혜의 주일을 보내셨고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교회 가시고 또 토요일에는 뭐 하세요?
0: 토요일에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1: 공부만요?
0: 네.
1: 지금 학생이신 거죠, 그러면?
0: 맞아요. 지금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1: 석사과정에.
0: 네.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1: 아니,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 하루 온종일 하셨던 거예요?
0: 네, 시험 기간은 끝나긴 했는데, 이제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논문 외에도 이제 교수님이랑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아서 사실 방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 학생의 본분을 아주 철저히 잘 이행하고 계시네요.
0: 너무 힘듭니다.
1: 공부에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이 석사 과정이 학부 대학생 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더 공부에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0: 아직까지 이런 박사 과정을 한두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한 80%는 안 갈 것 같아요.
1: 그럼 바로 취업 하실 거예요?
0: 취업을 할 것 같아요.
1: 전공을 살려서.
0: 네.
1: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은 마음에 드세요?
0: 네,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1: 여기 대한민국이 학과 전공만 해도 수만 개가 된다고

0: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1: 하잖아요. 거기서 고르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부는 이미 하고 오셨고,
0: 네네.
1: 대학교 생활은 하고 오셨고, 대학원으로 여기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0: 맞습니다.
1: 생각만 하던 학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쭉 하나로 일관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 그냥 쭉 이제 제가 하던 거를 북한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1: 전문성을 살려서.
0: 네, 그냥 전문성을 살린 것 같아요.
1: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외계를 갖겠다.
0: 네네.
1: 라는 맞습니다.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은 토요일에도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 거면.
0: 뭐 토요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1: 일도 하고 있어요?
0: 아 네네.
1: 학교 생활이랑 같이.
0: 네 맞습니다. 제가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강의 들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일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학교에서 일이 아니면은 이전 했던 것처럼 대창집, 옷가게.
0: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뭔가 그냥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든지 온라인상에서 그냥 쇼핑몰 같은 거.
1: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하려고?
0: 네네네.
1: 아, 그게 저도 거기까지 접근해보지는 않았지만
0: 네.
1: 매스컴에서 보통 인터넷에서
0: 네.
1: 보면은 그거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요즘
0: 맞아요, 맞아요.
1: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인터넷이 하도 여기가 빠르다 보니까
0: 네.
1: 발로 뛰지 않아도
0: 맞아요.
1: 손으로 충분히
0: 네네.
1: 가능한 세상이 와서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0: 네. 저는 사실 이전에도 해봤었어요.
1: 아.
0: 대학원 다닐 때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거 막 이것저것 부업하면서 하는 사람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쇼핑몰을 좀 잠깐 하다가 그래도 연구에 집중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잠시 폐기를 했었거든요.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도 이제 끝나가게 돼서
1: 연구도 끝나고요.
0: 네, 연구도 이제 끝났고 해서
1: 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그 토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는 양분으로 또 된 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1: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사업자로 모시면 좋겠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사업자에서 연구자. 이거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그렇게 그러면 공부와 지금 일을 병행하면서
0: 네.
1: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누구보다 또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착기 가운데 또 신앙생활은 놓지 않고
0: 네.
1: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의 이야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5년 동안 허락해 주셨던 그 다양한 여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차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간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연주 찬송 올려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시 행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걸음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이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0: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방송을 네.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0: 네.
1: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0: 네.
1: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0: 네.
1: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있어요.
0: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 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네.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밑에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우셨죠, 처음에는.
1: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0: 네.
1: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0: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접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전락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1: 네,
0: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전엄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1: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0: 네.
1: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0: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디에서 나오는 나디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니 그
1: 세계 명화
0: 세계 명화에서도 나온 에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0: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네. 내용을 들으시고
0: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 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들르게.
1: 형제님 못 들으시게 앞으로.
0: 네,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1: 네.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0: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1: 네. 네.
0: 그냥 그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 잘 안 들렸어요 그때. 네,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1: 네.
0: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 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1: 네,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극동 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 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근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1: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0: 권위자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아, 그때는 어떤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혹수려울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하느님 그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 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 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도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지구촌은 지구 환경 위기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에게 물려줄 미래 유산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0: 보존해야 할 이 세상을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태도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연의 습격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가 소망이 되시며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우리의 죄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이요 부활의 생명빛을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참된 질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구촌의 기후재앙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발생하는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명의 빛으로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북한은 전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남과 북,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그 선포를 함께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예수교회 임우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깨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억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극동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국내의 모든 청취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등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외로운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0: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종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 가슴 아픈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주인이 되고 어떤 이는 종이 되는 거죠. 한반도에서 남한은 자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수령체제 가운데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 3부자에게 붙어있는 군부들은 마름 같은 사람인 셈이죠. 사실 남한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종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원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가난이 언제든지 그치지 않듯 누군가는 그 가난, 그 권력 없음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교회만큼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빚을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종들마저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의 빚은 탕감해 줄 수 있어도 주인에게 종은 평생의 노동력이잖아요. 그 종이 있으면 나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종을 놓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면제년이 오면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라 하십니다. 그런데 종이 노임을 받으면 생계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살아갈 일도 막막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종을 놓아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게 하세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후하게 주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뭘까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첫째, 노예로 살던 곳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데리고 나오셨죠. 애굽 백성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 노예로 살던 이들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행복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바위에서 내신 물로 먹이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면 다시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셨듯 나도 그에게 하라는 명령, 정말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자격도 조건도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이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주인 여호와는 명령하십니다. 종을 자유케 하고 후히 대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또이 어려워 보이는, 세상에는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일을 할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경우에 대해 말씀을 주세요. 종이 자유를 취하지 않고 주인의 집에 그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라는 구절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고 종이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길 수 있는 세상,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순간 자유보다 주인을 선택할 종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기에, 주인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행동했기에 종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교회가 평생 주인 되신 주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건 우리의 주인께서 이 죄의 종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종삼으려 하고, 형제들과 다투기 일쑤였죠. 형제들에게 인색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십시다. 돌이키십시다.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닮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물론 종에게도 계명을 주십니다. 종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이상, 종 역시 종으로 살기를,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표를 몸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귀에 뚫는 것은 오직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러하듯 어느 때는 우리의 구주께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수시로 변하죠. 종 역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신의 감정,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때 귀에 뚫린 구멍을 보고 마음을 다잡아야만 합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선택했다. 내 주인은 충분히 내 사랑과 헌신을 받아들이겠다.
받을 만한 분이시다.

0: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기억하고 복을 받은 대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 성도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인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되었던 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풀에 댄 것처럼 제 가슴에 그 사랑이 늘 충만하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닮아 지옥 같은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종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28장, 새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통합 찬송가 228장, 새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째,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해요. 다윗 왕이 기부온 사람의 손에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줄 때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사울 집안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강함이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덕분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 총 7명이 기부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언약을 파기한 자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내준 것은 조상의 죄와 나라의 죄에 대한 빚을 갚는 적용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적용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날이 공교롭게도 보리백이 시작하는 첫날이었다고 해요. 이는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에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상의 죄, 깨어진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체와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깨뜨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의 기근을 끝내고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나의 정욕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고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왕의 사랑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식과 외손자들까지도 한날한시에 매달려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명예와 남편 자식을 모두 잃은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한다는 율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공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환경이었죠. 그런데 리스바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세상 탓을 하지 않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칩니다. 구약에서 굵은 배는 회개와 애통의 상징이지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이 굵은 배를 입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었어요. 리스바는 사울을 위해서나 죽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오직 내 죄를 자각하며 굵은 배를 깔아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남 탓을 할 여유가 없어요. 리스바는 밤낮으로 깨어 낮에는 공중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지켰어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밤의 짐승과 낮의 새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의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기가 막힌 고난의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는 않나요?

0: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천국에 간 딸의 사명을 이어받아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잘 섬기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린 것처럼 모태 신앙인이면서도 불신 결혼을 한 저의 죄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죄가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켜 그의 일곱 자손이 죽임당했듯이 신앙을 저버린 저의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5년 전 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어요. 생전에 딸은 믿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늘 안타까워하며 두 분을 예배에 초대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딸의 사명이 이제는 저의 사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듯이 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어머니 소천후 제사가 폐해지고 시아버지도 교회에 나가셨어요. 이후 시아버지는 조상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교회의 발길을 끊으셨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지요. 그리고 장례 예배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딸을 잃은 슬픔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소천을 지켜보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했어요. 3년 기근 뒤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의 장례를 통해 저희 가정에 구원의 단비를 허락하셨어요. 리스바가 사울 자손의 시체 곁을 지키며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저도 딸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구원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지방에 사시는 형님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 축제 때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리스바가 행한 이 눈물겨운 회개의 소문은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리스바는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미인계를 쓰거나 뇌물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반석 위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시신을 지켰을 뿐인데 그 행함이 소문이 되어 다윗에게 들린 것이죠. 이렇듯 오늘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조용히 내 죄를 보며 기다리는 것이 곧 주께서 보시는 진짜 행함이에요.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와 함께 거두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냅니다. 원수의 가문까지 존귀하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해요. 나라의 기근이 끝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감동받은 왕의 순종,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나의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살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기근이 끝나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남탓을 하면서 해결책만을 찾아 동분서주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리스바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외롭고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죽어짐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회개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와 기근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껏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온 날들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에는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 이것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큐티를 향하는 인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템플대학교를 세운 러셀 코넬 박사는 우연히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코넬 박사는 이 시기에 자수성가한 4043명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둘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셋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도 뻔한 답변이지만 코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제외하면 학력, 미천, 가정환경 등은 저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으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박사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는 여기에 더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푯대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푯대를 위해 오직 전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삶의 목적, 즉 푯대와 비전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성취하며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0: 해주십니다.
1: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 한복판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투를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여기. 나도 질투를 해봤고 질투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째째하게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좀 얘기하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 회사에 자기도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진급을 하고 자기 진급에 떨어졌으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질투하는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에 듣든지 유치원에 듣든지 거기서 프로그램 했는데 옆에 집 아이는 잘하고 자기 집 아이는 거기 끼지도 못하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 이름이 제넷 쿡. 취재 중에 짐이라고 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짐이는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짐이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고 그 약에 취해서 처참한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돈 구걸해갖고 오라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흑인 짐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뭐 10전도 주고 1달러도 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짐이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흑인 소년 짐이라고 하는 애를 기사로 생생하게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 학대, 마약 중독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 기자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폴리츠 프라이스를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지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취재원의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먼저라며 거부를 계속합니다. 낌새가 수상해서 워싱턴 포스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은 가공인물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폴리츠 프라이스 상을 탄 거를 보고 질투를 한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거짓 기사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은 모든 것이 들통나 상도 뺏기고 자신의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박탈을 당합니다. 질투와 거짓은 모든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눈이 멀면 눈앞의 죄도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결렬하고 조잡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선의 봉사,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사랑, 최선의 전도, 최선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하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더러 무슨 우상이냐? 아유, 뭐 많죠. 출세에 대한 우상, 경제, 재산에 대한 우상, 외동딸, 외아들에 대한 우상, 걔들이 어디 가서든지 모든 거 다 1등위로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첫째를 원하지 둘째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a talent. 하나님께서는 적고 큰 재주를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부모를 위해서 쓰느냐, 그 재능,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 God wants our tale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면에 보시면 하나님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지. 마귀를 섬기다 보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거기 7가지 재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God wants my talent.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신 영적 재능이 있어요. Divine talent. Divine talent.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도 바치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대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재능이 있어요. Dedicated talent.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는 재능, Demonstrated Talent. 이건 나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거기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디온에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몇만 명을 많았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어. 너희들이 가서 전쟁해서 이기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줄여. 그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강 옆에서 물을 으뜩이 먹나. 이렇게 해서 군인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냥 게으려서 뭐 강에서 그냥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고. 300명이 이렇게 적군들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크게 승리를 했어. 그 승리는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 네 번째로 파괴된 재능도 있어요. Destroyed talent. 그게 어디 있느냐? 사사기 14장 15장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삼손 기운이 센 사람이야. 하나님이 삭도 자기 부모에게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하지 말아라 머리가 길지요. 그 긴 머리를 가지니까 브레셋 사람들을 말른 소뼈다구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쳐주고 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딜라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당신 힘이 어딨는가 계속 물어보는데 몇 번 거짓말을 했는데 여자의 끈질긴 것은 남자가 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딜라이라 무릎팍에서 지금 삼손이 잠들어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조금 잘랐어. 그것도 모르고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그저 힘이 있는 줄 알고 대항을 했는데 아니라 붙들려갔어. 그래가지고 발도 쇠고랑 손도 쇠고랑 목도 쇠고랑 해가지고 큰 대궐 옆에서 지금 사람들의 노름거리가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탈란트는 완전히 파괴가 됐어. 머리가 다시 자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수백 명의 고관들이 와서 잔치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어린 소녀들어야 소년들어야 나 좀 저 대들보이는 기둥이로 좀 안내 좀 해달라. 눈까지 다 파버렸어. 거기 가서 이 커다란 기둥 두 개 사이에 놓고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거를

밀어붙이니까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었어. 파괴된 능력. 어떤 사람이 무리 목사님에게 상속을 다 남기고 그 가족, 너무나 가난한 가족이 그걸 상속을 했는데 직접 다 주지 않고 목사님에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주어라. 왜? 재산 갑자기 생기면은,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죠. 그래서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느냐?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셋째는 생명의 위험이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갑자기 생기는 재산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참 하나님께서 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가정에 갑자기 유산을 크게 받았는데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이 다 당신 것인데 슬기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도 함께 넣어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참 그 예화에 감동을 받은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을 썼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집 짓고 잘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지만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밭에 세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our time. 때를 아껴라. 때를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알고 낭비가 얼마나 많고 쓸데없이 쓰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잡담과 험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지 않은가? 세상 잡지나 신문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간도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마르크를 다 나눴어. 국민 전체. 그 10마르크를 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있고 10마르크를 가지고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주신 타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내가 24시간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시간,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죠. Time t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로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ait.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로 사역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ork.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일할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Time to work.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다음에는 실천하는 역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랑도 실천이 필요하고 전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뻐하는 시간, time to rejoice.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주께로 나오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맨날 내 천자만 그리고 돌아댕기지 말고 기뻐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혀 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혀가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를 원하신다. God wants our tongues.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격려되는 말만 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는 거 하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 하라고, think right. 그렇기 때문에 잠언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바로 하십시오. Talking right.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 알고 말을 하고, 친절하냐 비난하는 거냐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해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이
되느니라. 만족하게 된다.

0: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 해주면은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뱉는 말 중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요. 그때 아버지가 개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주고 입 맞췄다는 건 사랑의 증표예요. 왜 돼지어력간에서 일에다가 왔으니까 냄새가 나는데도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만나자마자 개를 포옹하고 입을 맞힐 정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보다는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기도할 때에 능력의 기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존귀하며 영화롭게 주님 이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14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이 대지를 달구는 날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는다.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늘은 더 짙어지고 그 서늘한 품은 더 간절해진다. 생각해보면 그늘이란 말 속엔 누군가를 쉬게 하겠다는 착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제 몸을 아낌없이 펼쳐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라.

나무는 자신이 더울지언정 그 아래 찾아오는 지친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시원한 바람과 휴식을 내어준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무 뜨겁고 팍팍하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숨막히는 여름도 서늘하게 지나갈 수 있다. 누군가의 지친 어깨 위에 가만히 드리워지는 그 그늘, 슬픔에 저는 이에 그 눈물을 묵묵히 덮어주는 그늘,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 뜨거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문득 내 삶을 돌아본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그늘을 빼앗아 오지는 않았는가? 문태준 시인의 그늘을 생각하며 에세이 중에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그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감동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뜨겁고 팍팍한 소식이 많아요. 보니까 전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란과의 또 휴전이 무산되고 또 더 지금 치겠다고 하는 이 보도들이 나타나고 또 코스피가 또 폭락하고 뜨겁고 팍팍한 소식들이 가득한 아침이기에 이 착한 그늘이 더 이제 감동되는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더 그늘이 되어준다면 이 폭염 같은 하루도 분명 서늘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시편 12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성경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힘든 순간마다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 세상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제목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아침 일상에 큰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십자가 그늘이 어디인지 발견하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쉼을 누리며 오늘도 이 폭염 같은 우리의 그 뜨겁고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시원한 그늘 아래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방송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이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은 막 우리의 욕심도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은 시켜주시죠. 말씀으로 시켜주시고, 야, 이거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를 보호해 주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십자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문태준 시인의 그 그늘을 생각하며 그 일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숨 막히는 여름도 서늘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사람, 또 여러분의 친구, 또 이웃, 교회 동료, 목사님, 사모님, 다 우리의 그늘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분들의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더운 여름, 아무리 이 세상에 팍팍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분명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묵묵히 그 그늘처럼 덮어주시는 여러분의 그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분 이상에게 이 말씀 링크 전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예요.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일찍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윤경자 김상혜님, 저는 오늘 오프닝 보면서 저도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렐루야.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으세요? 잠시 후에 연주곡으로 함께 해드릴 거고요. 우리 주송철님, 황건탁님, 생명을 살리는 방송 우리 조필영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늘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임용필, 이용관님, 오늘 둘째 처형네 포도밭에 포도가지 순치는 일을 도우러 갑니다.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을 느끼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야, 축복합니다. 우리 김한희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고요. 잠시 후에 짱짱 성경 암송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의 홍보대사 같은 분이세요. 올댓팀 찬송가만 부르는 우리 귀한 팀이죠. 올댓팀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하시죠.

와, 감미로운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장선희님, 김정실, 우리 구은희 권사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사라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처음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우리 사라님에게 저희가 응원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신앙서적 선물 제가 메모해놓을게요. 사라님 응원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 주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주곡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짱짱 성경 암송 같이 하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말씀 암송도 도움이죠.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0: 정말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네, 정말 좋은 아침이고요. 요즘 뭐 또 장마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0: 그렇죠.
1: 또 뜨거운 햇볕으로 또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0: 예.
1: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모두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근데 정말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또 아침에 이게 쿨하게 이게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좀 잘 챙기시고 조금 더 좀 잠도 푹 좀 주무시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잘 때 좀 예. 자주 깨잖아요. 더우니까.
0: 그렇죠.
1: 오늘 말씀 암송하셔서 깰 때마다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초복이 언제죠? 네, 여기까지.
1: 예, 여기까지만.
0: 내일인가? 네, 모르겠네. 지금
1: 먹어야겠네요.
0: 여러분 검색 네. 한번 해보세요.
1: 말씀도 먹고.
0: 초복은 도대체 네. 언제인가?
1: 네. 중요합니다. 도대체 초복 언제인가?
0: 내일이네.
1: 내일이에요. 알고 계셨군요.
0: 자, 여러분 초복 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 극동 방송의 초복은 오늘로 합시다.
1: 할렐루야.
0: 예, 오늘 네. 여러분에게 말씀에
1: 양식을 먹는
0: 양식으로
1: 시간.
0: 오늘 초복 같은 그런 짱짱 성경 암송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같은 여러분이 초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곽민성, 송형석, 김청심, 정미경님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보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예.
1: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 누가 이렇게 들어오실까요? 우리 김영덕님도 좋습니다. 조재희, 박지혜, 박숙희, 곽민성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김감초, 신통방통, 박지혜님. 예, 좋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먼저는요. 여러분 정말 문자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지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짱짱 성경 암송 우리 귀한 사모님.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예정 PD님.
1: 네.
0: 우리 사모님 목소리 들으면
1: 네.
0: 이렇게 힘이 나죠?
1: 그러니까요. 초복을 능가하는 힘을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0: 사모님.
2: 네.
0: 사모님 만나면 힘이 나요.
2: 제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엑기스인 영양분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이지 않을까라고.
0: 영양제를.
1: 정답입니다.
0: 영양제. 네. 간호사님처럼. 이렇게
1: 오늘
0: 이렇게
1: 놔주실 영양제. 예정입니다.
0: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 또 여러 우리 마음 속에서도 또 폭염 같은 그런 팍팍한 하루일 때 정말 이 말씀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도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0: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든 무더위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아멘.
0: 이 시간 들어오셔야 되고, 이 시간 함께 선포하셔야 됩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지금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0: 예정 PD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 보기로 암송도 하시고 댓글로 따라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사모님 또 저희가 또 함께할 때 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 한 구절을 암송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면 정말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여러분 달려가게 되실 거예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우리 고임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내어서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께서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요.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암송이 가능합니다.
0: 좋아요.
2: 제가 1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세 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자, 우리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입니다. 시작.
1: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에 이어서 같이 말씀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반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우리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박숙희님, 우리 장숙경님, 남한나님, 이연화 예수님 따라하고 있으시죠?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와, 좋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 사모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착 끊임없이 기억돼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고 주위에 보니까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나 시편 121편이 단순히 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을 보며 풍경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정말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어디서든 예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0: 아멘.
2: 그래서 산을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하늘을 보면

0: 흘러나오고 바다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넘쳐나는 그러한 휴가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복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여러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십자가 그늘 아래로 지금 우리가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암송하니까요. 그냥 오늘 이 코너를 하니까 저도 암송을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온다. 주님에게로부터
2: 아멘.
1: 온다라고 하는 뭐 단순하죠. 뭐 모르겠습니까? 누가 몰라요, 이거. 그렇지만 오늘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실제적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예정 PD님.
2: 네, 오늘 그런 고백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이 채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예. 뭐 느끼시는 분들만 느끼실 거예요. 이거 바빠가지고 어디 가시다가 아이고 맘성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또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나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쳐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실 때마다 풍경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도움은 주님에게서로부터 오고, 오늘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과 끝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폭염 같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힘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사모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더 암송해 볼까요?
0: 네,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를 조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시편 121편 1절 말씀 큰 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시작. 내가
2: 내가
1: 산을
2: 산을
1: 향하여
2: 향하여
1: 눈을
2: 눈을
1: 들리라.
2: 들리라.
1: 나의
2: 나의
1: 도움이
2: 도움이
1: 어디서
2: 어디서
1: 올까?
2: 올까? 나의
1: 나의 도움은
2: 도움은 천지를
1: 천지를
2: 지으신
1: 지으신
2: 여호와에게서로다.
1: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김석균 목사님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드셨어요. 시편 121편인데요. 우리 김민석 목사님의 찬양과 함께 이 찬양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죠.
2: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따라했어요, 외웠어요라고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댓글창에 참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따라했어요라고 지금 바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백은주님, 이종숙님, 조필영, 로즈킴 7407님, 그리고 우리 한복추님도 박상선님도 오랜만에 참석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추첨을 통해서 통닭 상품권을 또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와,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다섯 분 저희가 기분 좋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누구실지 미리 한번 추첨해 보죠.
2: 저는 적어놨는데요.
1: 예.
2: 예순희님이라고, 아까,
1: 예순희.
2: 네, 따라했어요라고, 예쁜 이모티콘이랑 함께 남겨주셨던 댓글을 제가 보고서는, 네, 아멘, 아멘, 따라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께
1: 이야.
2: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금도 많은 분들이
2: 네.
1: 따라하셨다. 이렇게
2: 네.
1: 지금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2: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1: 저 아이디
2: 네.
1: 왔습니다. 아이디
2: 누군가요?
1: 고양이. 아주 뭐,
2: 네.
1: 네, 뭐 없어요. 사연 따라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2: 담백한

0: 여러분에게 더 많은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오늘 암송할 수 있겠다. 예정 피디님 한 분이 연결됐다고요?
1: 네, 지금 한 멋진 장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김영훈 장로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장로님.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음소거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1: 네.
0: 자, 저희가 음소거를 잘 해드려야 될 텐데. 장모님, 저희 말씀은 좀 들리나요?
1: 마이크를, 해제를 눌러주시고.
0: 야, 네,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되겠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 풀린 것 같습니다.
0: 네, 장모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뭔가 연결이 좀 예의치 않은데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장로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지금 나오고
1: 지금
0: 있는데요.
1: 지금 화면으로는 너무나 멋지고 늠름한 장로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장로님 말씀을 한번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1: 네.
0: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이럴 땐 저희는 당황하지 않죠. 찬양을 한 곡 듣고 제가 바로
1: 우리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장로님 얼굴만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식구들 막 인사를 해주시는데
1: 안녕하세요. 오,
0: 장로님 연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2: 반갑습니다.
0: 아, 할렐루야.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야, 네.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네.
0: 야, 장모님, 우리 극동방송 네. 가족들에게 좀 이 더위 좀 잘 이겨내시라고 축복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국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 여름이 많이 무덥다 하는데 여름 나기 위해서 찬양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복된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0: 이야.
1: 장로님 음성을 왜 어디서 들은 것 같죠?
0: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1: 그렇죠.
0: 우리 장로님 이거 지금 대한 뉴스에서 좀 들었던 목소리거든요. 우리 예전에 막 아나운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2: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원래 음성이 좋으신 것으로. 네.
0: 천산 중앙교회를 섬기시는데요.
2: 네네.
0: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교회

0: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1: 교회는 부천 내동에 있는 그 천산중앙교회입니다.
0: 예.
1: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1976년 10월 3일 설립해서 지금 현재 50주년입니다.
2: 와, 역사와 전통이 있는
0: 그러면
2: 교회입니다. 네.
0: 천산중앙교회 우리 김영훈 장로님이신 거예요?
1: 네네.
0: 그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이시니까.
1: 우리 목사님은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대 대통령인 일대인 그 조원영 목사님께서는 참 인자하시고 참 교회를 설립해 놓고 많은 그 교인들을 부흥시켜 놓고 그 2대째 이제 우리 박재덕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2: 예.
1: 우리 박재덕 목사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인성이 있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0: 네.
1: 교회 미래인 교육부를 기도로 키워가는 영적 기도자이십니다.
0: 이야, 박수 한번 제가 합시다. 박수. 지금 일대
2: 역대 부임하신 목사님들을 다 꿰고 계세요.
0: 지금 우리 김영훈 장로님의 마음속에서는
2: 네.
0: 일대 목사님이 대통령 목사님으로 뭔가
2: 순간 대통령이 다니셨다는 건줄 알고.
0: 아니 근데 또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거의 또그 일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목소리였어요.
1: 아이고,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참 좋고요. 오늘
1: 네.
0: 이 낭랑한 목소리로 자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자신 있으십니까?
1: 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성우 목소리 같으세요. 자 우리 귀한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0: 아멘.
2: 아멘.
0: 와. 야, 우리 장모님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오셔서 좀 한번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댓글 남겨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모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우리의
1: 네네.
0: 도움이 진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있다.
1: 네네.
0: 장로님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 맞습니까? 장로님?
1: 네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 모태 신앙인데,
0: 예.
1: 현재까지 지내면서 사실 모태 신앙이 참 순수한 신앙으로 가는데, 그 열정이 조금 식어가는 게 있지만, 요즘 와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우리들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니, 장모님, 정말 그러면 인생에 좀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좀 그때 도움을 느끼셨던 적,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셨던 적.
1: 힘들었던 적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은 제가 상당히 몸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은 그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2: 아멘, 아멘.
0: 또 담담하게
2: 네,
0: 이렇게 말씀하신다.
2: 그러니까요. 네.
0: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장모님?
1: 네네네.
0: 정말로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하여튼 주위에서 세상의 뉴스는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하다고 정말로 막 계속 질문하는
2: 맞아요,
0: 것 같은데
2: 맞아요.
0: 정말
1: 네.
0: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모님?
1: 네네네.
0: 장모님,
1: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2: 뭔가 장로님께서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신 후에 담담하게 고백하시는 거라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0: 야,
1: 네.
0: 좋아요. 극동 방송 들으면 어떤 게 좋으세요, 장모님?
1: 마음이 편안해지고 듣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 저는 출퇴근할 때 차를 타면 항상 극동 방송이 맞춰져 있어서 항상 듣고 다닙니다.
0: 와, 어느 정도, 얼마나 그동안 들으셨어요? 몇년 정도?
1: 몇십 년된것 같습니다.
0: 이야,
2: 그냥 인생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0: 네. 아, 좋습니다.
2: 찐 애청자십니다.
0: 이런 귀한 우리 김영훈 장로님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장로님, 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장로님께 기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삶이 좀 팍팍해서 또 삶의 폭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좀 가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멋진 목소리로 한번 짧은 1분 정도, 1, 2분 정도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정 PD님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이야, 네. 좋아요. 지금 우리 김선혜님도 좋고요. 자, 장모님 제가 이렇게 불쑥 요청드려 죄송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1: 네네네.
0: 좋습니다.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방송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삶에도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우리 PD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얼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PD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 극동방송 위에 주님의 축복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세계 만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복음으로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 또 성장하여서 이 어려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 아멘.
0: 오늘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 이렇게 좀 불쑥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참 귀한 장로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우리의 아버님처럼 우리의 큰아버지 삼촌처럼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요, 장로님?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아, 제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가는데 그 첫째 그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의 그 94세이신데 천국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예.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를 참 주님의 복음의 그 자녀를 만나서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되기를 원하며 또한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지금 그 현재 사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혼할 좋습니다. 때까지 예, 예. 잘 지켜서 복음에 잘 전하는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유튜브 상에서 네네. 짧게 더 얘기 나누고요. 자, 오늘 여러분 승리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상으로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이 개인의 기도 제목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고요. 우리 네네. 김영훈 장모님과 함께한 이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오늘 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는 기도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1: 우리 그 집사람은 김희자 권사인데 그 사실 그 우리 그 김희자 권사는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또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늘 봉사하고 참 천사 같은 우리 집사람인데 건강을 좀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리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는 거 보면은 참 천사 같은데 건강을 좀 지켜

0: 달라는 기도가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우리 귀한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서 아, 오늘 이 아침에도 연결이 돼서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얼굴을 처음 뵙거든요.
2: 네.
1: 그런데 그냥 오늘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응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 장모님 같은 또 귀한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돌파해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장모님이었고요. 장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자, 예정 PD님.
2: 네.
1: 오늘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 발표해야 되겠죠?
2: 네. 지금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1: 그러니까요.
2: 자, 따라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또 찾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뭐 너무나 저기 많은 분들이 함께 네. 오늘 저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지금 다가오는데요.
2: 네.
1: 네.
2: 성공 투자 으쌰.
1: 아이디가 이거예요. 네. 성공 투자
2: 으쌰.
1: 야, 네. 지금 이게 지금 쉽 지금 마음이 쉽지가 않고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그 뭐 코스피가
2: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다들 힘내시고요.
1: 그렇지만
2: 네.
1: 힘내시라고 저희가 통닭 상품권 잘 보내드리겠고요. 아이디
2: 김옥자님.
1: 김옥자님. 이분 누구세요?
2: 24시간 저도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힘내세요 라고.
1: 24시간 극동방송을 네. 듣고 계신데요.
2: 이야.
1: 이야. 마지막 한 분 더 추첨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외우신 분 또 다 있으셨잖아요. 따라하신 분들 계신데
2: 네.
1: 오늘 어떤 분을 추첨하면 좋을지 우리 예정 PD님이 추첨을 한번 해주시죠.
2: 저는 송형성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1: 예.
2: 따라했어요 라고 다섯 글자 남겨주셨는데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낯선 아이인데 송형성님 네, 오늘 말씀 적어주시면서 댓글로 따라했어요 라고 하신 송형석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이요. 아이디 아 이거는 좀 러버 주 롤 여기 예, 보이십니까? 예 여기
2: 게임
1: 여기
2: 하시는 분
1: 예, 네, 게임 아이디 같아요. 네. 지금 러버 주 좋습니다. 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장모님 멋지세요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응원의 통닭 상품권 오늘 다섯 분 추첨했고요. 기분 좋게 오늘 프로그램 끝나면 그 댓글 창에 주소를 남기실 수 있는 댓글이 나오거든요. 꼭 거기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께는 설렁탕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정말 마무리할 텐데요. 예정 PD님 마무리해 주시죠.
2: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암송을 하고 나서 그 암송 대회도 했었잖아요.
1: 예.
2: 말씀이 주는 힘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1: 아멘.
2: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날개 안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가고 싶어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저도 그렇고요. 정말 그 시원한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면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정 PD님하고 한 번 더 인사드릴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우리 기술의 우리 윤석준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다락방에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고 해도 기도했습니다. 특권의식, 신분의식을 버리고 기도한 거죠.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칼바르트는 두 손으로 일하기 전에 먼저 두 손을 맞잡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손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손으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먼저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유진의 음성으로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일하기 전에 기도하기, 만나기 전에 기도하기,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기.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요. 만남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오늘도 일하시고요. 오늘도 인도하시고요.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1806-0691-4052-5073번님 출첵해주셨고요. 우리 백인자 권사님, 노기근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께 유턴할랍니다. 박은님 권사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최화정 권사님, 또 강성자 권사님,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법이 하나님이길 바라며 기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방향이 삐끗했더라도 기도하는 삶이 될 때 다시 경로 재탐색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시인 하민 하은 어머니, 그래요. 우리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 또 한 주 보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겨자씨 교회 김수진 집사님, 526번님, 은혜 아니면 이란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린 채 불평, 불만, 교만으로 살았던 제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며 오늘도 찬송과 필사, 은혜의 시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경로 재탐색. 경로 재탐색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또 소중한 사연 남겨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묵상하시죠.

0: 오늘의 찬송 스토리.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중 하나죠. 바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 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가장 밝은 빛을 보았던 한 여인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천재 복음 작시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여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1: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며 자란 그녀는 8살 때 이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는 만족이라는 보물이 있다는 시를 쓸 만큼 깊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훗날 누군가 그녀에게 평생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2: 이렇게 맑은 영혼을 가진 그녀에게 1873년 어느 날 절친

친한 친구이자 작곡가인 조셉 넷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넷부인은 자신이 새로 작곡한 피아노 선율을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페니, 이 음악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나? 그 선율을 가만히 듣던 크로스비 여사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혼의 귀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가사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친구가 연주한 따뜻한 선율 위에 크로스비 여사의 삶 그 자체였던 고백이 얹어지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2절 가사에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깊은 영적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네, 오늘 감모능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7일차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필사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찬송 스토리를 통해서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혼의 눈은 뜨여 있었던 사람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더 큰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루디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루디아에 대한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루디아가 누구입니까? 루디아는 이방인이에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 사업가입니다. 두아디라, 본래 두아디라 지방 출신인데 빌립보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빌립보로 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녀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받기 위해 빌립보에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빌립보에 온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장사를 위해 빌립보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죠. 하나님은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오기 전부터 루디아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루디아에게 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루디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마침내 안식일을 맞아 두 사람이 강가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여인 드로아의 마음을 여셨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구주로, 본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프로스 에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먼저 pay attention, 집중하는 거죠.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완전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딴짓 안 해요.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바닥을 본다든지 뭐 누르감고 잠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완전히 집중합니다. 몰입한다 그러죠. 그게 바로 프로스 에코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하나 더요. 프로스 에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바울의 말을 따른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따른지라, 바울의 말을 따른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해라. 그때도 프로스 에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까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 에코였다면, 이번에는 디모데에서는 전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프로스 에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의 뜻을 이해할 때는 이 원어의 단어가 성경 곳곳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를 추적하고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디모데 전서로 보니까 전념한다는 거예요. 전념한다. 이건 좀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말, 그 메시지에 전념하는 거죠. 그 말씀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

0: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멘 아멘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누군가는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루디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보인 변화가 뭐냐면 그 말씀에 전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념하고 싶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 저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어떻게 했대요? 상고했대. 우리말로는 상고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examination, 실험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실험해보았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참 좋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좋으면 좋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실험해 본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정말로 그렇게 살아본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루디아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따라서 합시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1: 주 믿는 자로 알거든.
0: 그러니까 루디아가 정말 예수님 믿었나? 루디아가 정말 회심했나? 루디아가 정말 거듭났나? 루디아가 정말 은혜 받았나?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게 진짠가? 자, 싶어요. 의심이 들어요. 자, 그런데 루디아에게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은 회심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반응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이 변화가 없어요. 회심한 사람만 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 삶 속에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진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회심한 사람에게만 있는 변화입니다. 나를 정말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프로스 에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싶고 그 말씀에 전념하고 싶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말씀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라 교회 따로 뭐 주중의 생활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상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를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루디아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변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즉시 루디아는 저 오늘 세례 받을게요 라고 세례를 받습니다. 본인만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도 야 우리 다 세례받자, 다 세례를 받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 집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들도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이런 변화가 루디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집을 갔다가 와 맛집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나서 와 이 책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주 멋진 플레이스 장소를 가고 나서 야 여기 너무 좋더라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루디아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퀴리오스란 말이 뭐냐면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그래서 가이사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는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스 퀴리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게 그냥 말로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 받으려면 교회 등록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준비한 몇 주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다 세례 받습니다. 하지만 루디아가 주 1세기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불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가이사 퀴리오스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예수스 퀴리오스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 위험천만한 일에 자색 옷감을 팔고 있었던 루디아가 합세한 겁니다. 예수스 퀴리오스로. 여러분 루디아는 로마의 고위층을 상대로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 고위층이 루디아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그 옷감을 사주겠어요? 그 고위층이 루디아가 바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 누가 루디아와 거래를 하겠냐고요. 오히려 그 중에 힘 있는 누군가는 루디아에게 고강도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루디아를 불러서 신문을 할 수도 있고 루디아에게 고문을 가할 수도 있고 루디아의 사업장은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엄청난 불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루디아는 본인만 은밀하게 예수님은 퀴리오스입니다라고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 이렇게 좋다고 그의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가족들도 평소 루디아의 삶을 아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그의 친척이 있다면 친척 그의 집에 부하 혹은 종들이 있겠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증거가 뭐냐? 첫째는 말씀에 대한 변화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아, 나 정말 저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 진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고 싶어 그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주 믿는 자가 맞아요.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른 사람도 좀 알았으면 이분도 예수 믿었으면 저분도 예수 믿었으면 이분도 교회 다니고 아 좀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업도 성공했다 치더라도 이분이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러면 아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분 예수님 모르네 이분 예수님 마셔야 되겠는데, 이분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안타깝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것은 당신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주 믿는 자이기 때문에.

0: 때문에 당신 안에 그런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막 누군가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예,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1: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0: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결박된 채 죄수로, 죄수니까 결박이 돼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아그리빠 왕이에요.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문을 받는 입장이고 유죄와 무죄가 갈라지는 입장이면 자신을 변호하기에도 바쁘잖아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나처럼 결박된 곳 외에는 오늘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다 나처럼 예수 키리오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인 것을,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역사의 왕이신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지금 전도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와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의 청력에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든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든 마음이 열리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경청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까지, 나 정말 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 루디아가 변한 건 그녀의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그녀의 직업을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변화시킨 것은 그녀의 직업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싶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내 안에 안식이 시작된다고, 쉼이 시작된다고. 그전에는 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안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희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세례 받을까? 네네네. 다 세례를 받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루디아가 정말로 회심했나? 루디아가 정말 구원받았나? 루디아가 정말 거듭났나? 첫 번째, 두 번째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1: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0: 자로 알거든
1: 내 집에 들어와
0: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1: 머물게 하니라.
0: 자,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뭐예요?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 있잖아요.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에게 루디아가 뭘 제안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머물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공간, 그 집, 그 공간을 쉐어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나를 줌 있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당신들 지금 빌립보에 처음 왔을 텐데 빌립보에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지금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아 저기 그 드로아 항구에 그 아래 그 저기 뭐죠? 그 빌립보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그곳 항구에 조그만한 뭐 여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로마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면 당신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위험한 곳이다 여기.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에 그 집을 어떤 집이에요? 제가 AI를 통해 루디아의 집을 좀 상상해봤어요. 전에 이 집은 루디아의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루디아가 자색옷값을 팔고 로마의 고위층을 만나야 되니까 자신의 집을 보여줄 때 자신의 집으로 고객이 들어올 때 자신의 집을 보고 와 진짜 이 사람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되니까 얼마나 그 집이 컸을 것이며 얼마나 그 집이 으리으리했을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집을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바꾸시는 거죠. 전에는 이 집이 내가 성공한, 내가 성공, 더 성공하기 위한 바벨탑이었어요. 나 이 정도 사람이다 라고 목에 힘줄 수 있는 근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집을 주셨나? 왜 하나님의 나를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던 나를 왜 빌립보에까지 와서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안전하게 이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드려야 되겠다. 이건 바울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세 번째 변화가 뭐냐?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갑의 회심이라 그래요.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이 아니라 지갑의 회심까지 일어나야 진짜 회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루디아가 정말 내가 주 믿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변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을 카페 한다는데 아이스티라도 하나 내가 사줘야겠다.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3,000원밖에 안 한다는데. 이 정도면 청년들한테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전에 가치관은 뭐냐면 저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 이 땅에 있는 이 으리으리한 이 집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집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이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직업이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재능이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이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젊음을 드리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올라오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0: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행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게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한다는 게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회당은 못 들어가지만 회당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당합니다. 저녁에 여러분 마트

0: 가서 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막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는 잘리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게 출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은밀하게 조용히 나 혼자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오픈한 것입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예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출교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깝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서로 통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밭과 집 있는 사람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사도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1: 나누어 줌이라.
0: 이런 변화,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시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변화가 물질에 대한 회심, 지갑에 대한 회심. 전에는 내 거였는데 아 이제는 내가 바울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 내가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 이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은 루디아의 직업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마음에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다. 버스를 타면 저 버스 기사분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도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혹시 안 믿으시면 교회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 아이스티라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당신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회심의 열매가 앞으로 또 30배, 60배, 100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961국에 1009번 열린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